0: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0: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0: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1: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안녕하세요, 현아가수 현숙이에요.

0: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아 근데 뭐 아마 아침 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것 같은데 처음엔 그럴 수 있죠. 처음에 당분간은 또 그럴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걸 딱 끊어보세요. 그러면 몸이 막 찌뿌둥하고 그때 다시 해야겠다라고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아침에 운동하는 거 이거 참 부지런해야 되고 힘들어서 그렇지 할 수만 있으면 정말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요 과정을 잘 넘기셔야 돼요. 세안제 세트 드립니다. 아, 0634님, 결혼을 앞둔 예비 남편과 아침부터 헬스장 왔어요. 둘 다 연애하면서 맛집을 얼마나 돌아다녔는지 살이 엄청 쪄서 열심히 빼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먹을 땐 정말 너무 좋았는데 그렇게 많이 찐 줄 몰랐어요. 놀랍게도 사랑하면 살이 찌더라고요. 사랑하면 살이 찐다. 뭐 어떤 분들은 사랑하면 살이 빠진다고 하신 분들도 있고요. 개개인의 차이가 있는데

원래 차폭감은 감으로 익히는 거야. 이런 기술에 의존하면 안 되는 거야. 라더니 기어코 긁어먹었어요. 아니 기술을 좀 믿으라고 써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아 감으로 그쵸. 더 이상 감으로 익히지 않죠. 이게 모든 것들이 좀 화면에 다 나오니까 그쵸. 예, 다 비춰지고 사실은 뭐 그 어마어마한 기술인데 예, 그걸 구현해낸 자동차들이 그 탑재되어 있으면 이걸 안 쓸 이유도 없는 것 같긴 합니다만 차량용 무선 충전기 선물로 드립니다. 안드레아 보첼리의 Somos Novios, El Divo의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두 곡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3: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4: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0: 비결 좋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딱꼬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꼬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꼬착, 하루 5분 쉽게
3: 쓱딱꼬착. 붙이는 메디힐 톤업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꼬착.
2: 메디힐 톤업 패드.
4: 이연우의 음악 앨범.
5: 이연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2부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선우정아의 도망가자 들을게요. 서경혜님, 광미진님 청해 주셨네요. 3부에 뵙죠.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도로가 미끄러워지고 차량 흐름도 평소보다 느려질 수 있는데요. 서두르기보다 안전을 먼저 생각하시고 앞차와의 간격을 충분히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저지대와 상습 침수 구간을 지나실 때는 더욱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에 내리던 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이 많은데요. 아직 도로 지나기는 대부분의 구간에서 흐름 좋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신갈분기점 부근에 서 있던 고장난 차는 이제야 치워졌지만 여전히 수원부터 더딘 흐름 남아있습니다.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는 묵동나들목에서 신내나들목 사이로 더디게 지나고요. 올림픽대로에서는 공항 쪽으로 한남대교부터 동작대교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고려은단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주식회사 트라이몬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클렌징 비누,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사람과 자연을 닮은 새롭에서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세르세에서 여성 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비건 전문 우브레도 베지찬에서 시식권, 꼬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유기농차 전문기업 푸르메다에서 순한 유기농 삼초 보리차, 친환경 원목 가구 핀란디아에서 원목 2층 침대를 드립니다.
1: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대체할 땐 어디로?
3: 사진으로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시고요. 6655님. 형님, 세상에서 제일 귀찮은 일 있으세요? 저는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미루자 주의라서 모든 일을 다 최대한 미루는 편인데요. 무엇보다 안경 닦는 일이 너무 귀찮습니다. 그리고 안경 닦는 제 모습이 너무 멋지지 않아서 최대한 버티고 버티다가 남들 안 볼 때 몰래 닦아요. 형님은 잘 닦으시나요? 저는 잘 닦는 편이긴 한데 이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안경 닦는 모습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다. 이거 닦을 때마다 신경 쓰이겠는데 이렇게 되면?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주 쿨하고 멋진 모습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안경 닦는 게 어떻게 하면 좀 지적이고 쿨하고 멋있게 보일 수 있을까요? 우리 이거 한번 같이 고민해 보죠. 6655님, 이게 그렇게 좀 불편하시면 이 모습을 보이시는 게. 예. 그래요. 저도 뭐 이렇게 최대한 미루자 스타일이긴.

0: 이현우의 음악앨범.
1: 여행 스케치의 별이 진단에 코나의 아름다운 날들이여 사랑스런 눈동자여 두 곡이었고요. 정혜성 씨. 차디 저희 아내는 짠돌이라 7월 말이 되어야 집에 에어컨 켜주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도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한다고 안 들어오고 저도 자진해서 야근하고 당직 서요. 그러다 보니 또 이런 의심이 듭니다. 혹시 우리 아내가 이걸 노린 걸까요? 에이, 설마요. 그런 건가? 모르겠습니다.

드립니다. 015 하나님, 저는 요즘 회사 일로 스트레스가 많아서 해소 방법으로 피규어를 구매해서 집 구석구석에 진열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걸 왜 모으는 거지 싶었는데 모으다 보니까

그때 우표 모아본 거 이후로는 한 번도 뭘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 뭐 이렇게 오래 놔두는 걸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정리하고 치우고 뭐 어떻게 뭐 기부를 하거나 뭐 어디 정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뭐 뭘 모아두고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이라 뭐 유일하게 모은다면 뭐 그냥 사랑 뭐 이런 거. 죄송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해서 칫솔 치약 미스트 세트 선물로 드릴게요. Backstreet Boys의 I Want It That Way 정영현 씨 청해 주셨고요. Blue의 All Love 홍영미 씨 청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 오늘은 제 생일이에요. 아내는 제 생일이라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갔네요. 입국할 때 데리러 와달라는데 제 생일에 친구들과 해외에 가 있는 거, 이거 저한테 주는 생일 선물인 거 맞죠? 하셨습니다. 글쎄요. 뭐 저는 좀 이해 안 되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는 해요. 예, 많은 분들이 예, 굉장히 좋은 선물이라고 인정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윈윈이죠, 윈윈. 서로. 예.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래서 뭐 하실 거예요, 생신 때? 샴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이승열의 기다림 들었고요. BBYNC의 Love Thing으로 이어집니다. 박경훈 씨가 청해 주셨네요. 스티비 원더의 Overjoyed까지 들을게요.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남해안에는 강한 비구름대가 자리 잡으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이렇게 비 예보가 있는 주말이라 평소보다 정체는 덜하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서울요금소 부근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2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신갈분기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더 가서는 달래내곡에부터 반포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바란 부근과 또 일찍에서 금천 사이로 정체입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구리 암사대교를 앞두고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미사대교부터 속도 줄여 지납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 역시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돼요
5: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UML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L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자, 7월 5일 일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활짝 문을 열었습니다. 아, 일요일에 또 가족과 함께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일단 맛있는 거 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재미난 일들 많이 있어야 되고요. 아, 잔소리 하지 말고요. 그죠? 그리고 늦게 일어나도 뭐라고 하지 말고요. 그냥 아, 오전까지는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오후에 좀 만나서 좀 재밌게 놀면 좋을 텐데 오전에는 꼭 박명수의 라디오쇼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요일 오늘은 스페셜 박명수의 휘낭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쇼 가족이죠. 에피소드 부자겸 오늘은 뮤지션입니다. 신곡 비치 베이비. 해변 애기 들고 나온 분입니다. 백가씨와 함께 합니다. 백가씨가 말을 많이 더듬고 그러지, 음악적인 거나 어떤 미적인 감각은 상당히 뛰어난 친구거든요. 이번에 또 새로운 노래를 가지고 왔는데, 백가씨의 섬세한 음악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후에 박명수의 휘낭시의 백가편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장난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아, 예. 장난이라뇨.
0: 최민수 형이에요?
1: 아, 네.
2: 네, 안녕하세요. 백갑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예. 3주 만에 뵙게 되네요, 그죠?
2: 어, 그렇습니다.
0: 예, 예. 뭐,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저 개인적인 일들이 있었겠지만 어떤 일들이 좀 있었어요?
2: 아, 일단 앨범이 나왔습니다.
0: 네네.
2: 제가 이제 그 솔로 앨범이 나와가지고요.
0: 예.
2: 예.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요.
0: 네.
2: 그리고 그 혹시 그 바이크 브랜드.
0: 예, 예.
2: 할땡 데이비슨.
0: 알죠, 알죠, 알죠.
2: 네.

0: 앨범을 계속 꾸준하게 내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1: 네, 맞습니다.
0: 본인의 목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그래요. 예.
1: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저기 브릿지 부분을 한번
0: 뭐, 브릿지 편하게 하세요.
1: 네, 있습니다. 네. 파도 위에 휩쓸리는 내 마음을 잡아주오. 오.
0: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잡아드리겠습니다.
1: 네. 아, 네.
0: 이 노래 스타일이 좀 레트로 느낌입니까?
1: 네, 맞습니다. 70년대, 80년대 그 대학 가요제 생각하시면
0: 네네.
1: 네, 그런 느낌으로 좀 창법은 좀 그렇게 했고요.
0: 예.
1: 네, 힘을 좀 빼고 넣고 했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자, 방송 하시면 가세요.
1: 아니, 예, 예. 말을 하면 예. 무슨 사회자가
0: 사회자 아니거든요. 저 사회자 아니고
1: 네.
0: DJ.
1: DJ가
0: 예, 예.
1: 말을 좀 못 하더라도 예. 좀 이렇게 끌어주고 물어보고 그랬어야 되는 것이면 아닌가?
0: 여보세요. 저도 네. 저도 지금 못 하고 있는데 누굴 끌어줍니까?
1: 그래요?
0: 예, 못 끌어주고요.
1: 네.
0: 이게 좀 저 보니까 제작비가 꽤 많이 나왔겠던데 보니까 드럼은 슈타인 오브 디스코.
1: 네.
0: 베이스는 부활 송골매 출신의 이태윤.
1: 네.
0: 믹싱은 영국 출신의 훈조.
1: 네.
0: 와, 최종 마스터링은 미국 포틀랜드에서 했어요?
1: 네, 맞습니다.
0: 그럴 이유가 있을까요? 여기 한국 여기 저 이천동에도 있잖아요.
1: 네, 이게 예. 제가 이제 70년대 감성으로 부른 곡인데 네. 이거를 디지털을 70년대 스타일로 부르는 거랑
0: 네.
1: 정말 60년대 70년대 악기와 마이크로 부르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0: 그렇죠.
1: 또 예전에 그 릴 작업 아시죠? 테이프.
0: 알죠, 네. 알죠.
1: 이번에 예. 릴 작업을 했습니다.
0: 아~
1: 그래서 다 완전 100% 아날로그로 그래갖고 이제 그 이 릴이랑 이런 테이프의 마스터링을 잘하는 게 또 미국에 있어갖고
0: 아, 그렇구나.
1: 미국으로 네 마스터 보내고
0: 진짜 빨리 듣고 싶네요. 그 저희 그 스태프들의 반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0: 분이 계셨대요.
1: 네.
0: 근데 아빠가 그 엄마를 뺏은 거예요. 그랬고
1: 자, 그 거기까지는
0: 팀에서 뚫고 맞고 쫓겨났다고.
1: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아빠가 엄마를 또 뺏었다는 얘기는 네. 너무 오래전 얘기죠.
0: 아, 그렇죠. 이게 저 태어나기 전 얘기니까

0: 한뭐 한 30년 전 얘기니까
1: 40년 예, 예. 거의 50년 전
0: 예, 그러니까 그때 혹시 뺏기셨더라도 네.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렀고 네. 하니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황스럽네요. 네. 예. 아버지 페이는 따로 챙겨 드렸나요?
1: 네, 아버지 페이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예. TV가 예. 좀 옛날 것 같다고 예. 그래서 OTT 나오는 걸로 바꿔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아. 네, 좀 최신형으로
0: 잘했네요.
1: 네, 예. 샘송으로 바꿔드렸습니다.
0: 예, 아버지 페이를 TV로 네. 이렇게 예. 해주시. 네. 네. 알겠습니다. 엄마 네. 엄마를 아버지가 빼앗으셨고 네. 40년 전에 네. 알겠습니다. 예, 좀 가정사가 좀 되게 재밌네요.
1: 네, 그렇습니다.
0: 예,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1: 네.
0: 자, 그럼 이렇게 네. 예, 아버님께서도 또 함께 해주시고 김창원 선생님도 함께 해주신 이 노래 아, 대박입니다. 그 진짜 그 레트로 느낌 내려고 미국에 가서 플로리다 가서 녹음을 했대요. 이거 쉽게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1: 포틀랜드. 포틀랜드.

0: 바로 이어서 한번 또 이야기 네. 나눠볼게요. 바로 이어집니다.
1: 네.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이제 재즈나 보사노바 음악만 듣고 예. 그랬습니다.
1: 보사미요?
0: 보사노바요.
1: 아, 예. 보사미 시킨다는 줄 알고. 네. 그리고 코요테 탈퇴를 선언했다는 얘기는 뭡니까?
0: 그때 이제 아티스트병 걸려서 아. 제가 이제 중증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왜냐면 제가 듣는 음악은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은 재즈랑 이런 쪽이었는데 네, 네, 네. 코요테는 나나나나 싸
1: 디스코
0: 네 이런 음악을 하니까 제가 이제 약간 현타가 왔어요. 아, 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정말 하는 게 아티스트가 아닐까. 예. 그래서 멤버들한테 나는 이제 코요테에서 좀 이제 그만해야겠다. 나는 여기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다.
1: 그럼 제가 들어갈게요.
0: 네 들어가십시오.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멤버들한테 이제 그만하겠다고.
1: 그냥 뭐래요 멤버들이?
0: 저는 생각보다 저를 그냥 꽉 잡아주시더라고요 두 분 다.
1: 그렇죠.
0: 네,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저는 좀 힘들 것 같다.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멤버들이 그럼 수익 분배를 좀 더 해주겠다.
1: 진짜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데.
0: 네. 그런데 거기서 이제
1: 수익 분배가 또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군요.
0: 네, 4-3-3으로 해준다고. 종민이 형이
1: 심심사로 해주고 심심사.
0: 네, 그래갖고 야 이 정도면
1: 있을만하다.
0: 아티스트 병을 이제 포기해도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그만 하고 이제 같이 코요테 하면서 열심히 아티스트 병 고쳤죠.
1: 알겠습니다. 예예 고쳤군요.
0: 네.
1: 진짜 수익 배분에 약간 그 현물에 약하군요.
0: 네 자본주의에 예, 빠져갖고.
1: 예, 알겠습니다. 예. 네. 그 우리 백가 씨는 실제로 이렇게 뭐 개인 앨범도 내지만 또 그 포토그래퍼로서의 활동도 하시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지금도 활동하시나요?
0: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 아시아 최초로 카메라 브랜드 라이땡 모델이 됐다고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건 진짜 대단한 거 아닙니까?
0: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예. 이게 그 라이땡 코리아에서 네. 연락이 온 거예요.
1: 예.
0: 백가 씨 안녕하세요. 저 라이땡 코리아인데요. 예. 네, 했더니 이번에 그 라이땡에서 아시아 모델을 좀 찾고 있는데 모델을 그 자기 임의대로 그냥 보냈다는 거 제 예, 저 리스트에. 예. 근데요, 했더니 지금 최종 3명의 일본 포토그래퍼랑 홍콩 포토그래퍼랑 백가 씨가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된다면

0: 자, 이게 이제 1984년에 발매된 나미의 빙글빙글입니다.
1: 예. 네.
0: 예. 잠깐 소개해 주시죠.
1: 네, 이게 제가 어릴 때
0: 예.
1: 제가 막 5살, 6살 이때
0: 네.
1: 어머니가 TV에서
0: 그 TV가 뭐예요?
1: TV에서 이 그 노래에 와서 춤을 추었어요. 방에서.
0: 어머님께서?
1: 네.
0: 어머님도 이제 아티스트
1: 네,
0: 준비하셨으니까.
1: 그 춤을 제 손을 잡고 같이 춤추자고 이렇게.
0: 네, 네, 네.
1: 빙글빙글 저 돌려갖고 어지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0: 어지러웠던 기억.
1: 네. 그래갖고 이거 이 노래 들으면 어머니가 생각나요.
0: 그럼요.
1: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먼저 첫 곡으로 골랐습니다.
0: 아이고, 그래요. 어머님 저 참 좀 오래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1: 네.
0: 아쉽지만 그래도 또 백가시하고의 또 추억이
1: 네.
0: 예, 음악을 또 좋아하셨던 분이라서
1: 네.
0: 예, 이 노래 들으면 또 엄마 생각이 많이 나시겠어요.
1: 근데 이게 약간 좀 몽글몽글하지 않아요 멜로디가?
0: 그렇죠 그렇죠.
1: 그쵸.
0: 뚱뚱뚱뚱뚱뚱뚱뚱뚱. 예, 예,
1: 뭔가
0: 예.
1: 이 저는 약간 이 곡 들으면 좀 뭉클해져요.
0: 그리고 또 나미 선생님의 목소리가 좋아.
1: 아.
0: 그래서 그죠?
1: 바람을 보고 이씨.
0: 예예 발음 좀 안 좋으시네요.
1: 네, 네.
0: 이씨라고 하셨어요.
1: 네, 네.
0: 자 다음 노래 가보겠습니다.

0: 나오는 그런 우리 또 주제, 공식 주제가라고 볼 수 있죠. 예, 예. 이 노래를 가져오신 이유가 있습니까?
1: 제가 처음 기억나는 올림픽이 네. 88 서울올림픽인데 예. 이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사실 정말 정말 살면서 몇 번 못 보는 기회잖아요. 그렇죠.
0: 그때 이후로 우리는 하계 올림픽을 못 했어요.
1: 그렇죠. 그래서 예. 제가 8살 때 처음 본 올림픽이기도 하고 예. 그때 이 곡을 들었을 때 예. 와 정말 어떻게 우리나라에 이런 곡이 있지? 좀 팝송 같은
0: 그렇죠.
1: 네 그런 곡이어서 이 곡도 제가 지금도 들으면 뭔가 환희와 네 뭐 감격된 그런 느낌이 들어요.
0: 예, 저도 이 노래 들으면 좀 뭉클해요.
1: 그렇죠.
0: 우리도

0: 정기적 이금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주춤했던 수도권의 비는 내리는 지역이 다시 늘고 있습니다. 낮부터는 전국에서 장맛비다운 비가 내리겠는데요. 일부 내륙에서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안전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교통량이 늘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양양분기점 부근을 시작으로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강촌 부근 사고는 빠르게 처리가 마무리됐습니다. 더 가서는 설악 부근과 다시 덕소 3패에서 강일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동해고속도로 삼척 쪽으로는 양양 일대로 정체 늘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으로는 먼저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로 반월터널 출구부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3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군포에서 안산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남한산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온라인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이다. 공부

7월 5일 일요일 폴킴의 가요광장 첫 곡은 박정현의 달아요. 달아도 너무 달아요 였고요. 저는 오후를 함께 시작하는 폴킴입니다. 아 진짜 제 양심이 있어서 오늘 인트로 읽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니 그냥 이 토스트 먹는 것도 아주 고민이 될 법도 한데 녹은 바닐라 아이스크림에 적시기까지 한다. 여러분 그렇게 먹으면 안 돼요. 아 근데 진짜 이렇게 요즘 많이 먹나 봐요.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현성님께서 여자친구가 가끔 오빠는 사랑한다는 말을 왜 안 해? 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마음은 누구보다 큰데 말로 표현하는 게 너무 어색해요. 막상 하려고 하면 민망해서 장난으로 넘기게 되고요. 표현도 연습하면 늘 수 있는 걸까요? 폴룡은 평소에 표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니까요. 저도 제가 이제 감성적인 발라드를 많이 하다 보니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고 저 스스로도 마치 잘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주변 사람들한테 잘한다기보다는 특정 인물들한테만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집에서는 가정의 평화와 내일의 나의 안녕을 위하여 아니죠. 오늘의 나의 안녕을 위하여 오늘의 안녕이 없으면 내일 안녕도 없는 거니까요. 네.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습관이거든요. 뭐 평소에 물을 마신다든지 뭔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습관이잖아요. 말을 자주 해버릇하면 그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안 하다 버릇하니까 어색하고 민망해지는 거예요. 오늘부터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현성님 하루에 여자친구분에게 사랑한다는 말 문자 뭐 실제로 말로 전화로 하는 거 다 포함해서 하루에 20번 숙제 내드립니다. 20번씩 하는지 체크하시고 저한테 나중에 숙제 점검 받으세요. 아시겠죠? 2925번님께서 모기들은 제 피가 커피만큼 맛있나 봐요.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 진짜 깨끗이 잘 씻고요. 땀나는 체질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밤마다 찾아오는 모기 손님들 소리에 시달리다 보니 1인용 모기장을 살까 말까 고민 중이에요. 폴디도 모기한테 인기 많으신가요? 그래요. 모기한테라도 인기가 많은 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거는 막 모기에 물리는 거는 뭐 청결, 위생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모기가 특히 좋아하는 혈액형이 있다 막 이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O형피를 좋아한다 그랬나? O형피가 깨끗하대요. 참고로 저 O형이에요. 혈액형 얘기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MBTI 얘기만 하다가 혈액형. 그래요. 모기는 진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기 약간 물렸을 때 이렇게 바를 수 있는 약을 사놓는

0: 까똑 까똑.
1: 톡으로 얘기하고 SNS에 올리고 일기장에 남겨놓던 이야기들 여기에도 보내주세요. DJ 폴킴이 맛있게 읽어드려요. 새로 나온 에세이. 저는 26학번 대학생입니다.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첫 종강을 했고요. 여름방학을 맞았습니다. 두 달이라는 시간 동안 어떻게 지내면 좋을까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무조건 해외여행 가야지. 떠나! 여행을 부추기는 사람도 있었고 돈 벌어야지. 알바나 해. 돈이 최고라는 사람도 있었고
2: 누가 요즘 방학 때 노니? 공부! 공부해야지!
1: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계속 해주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 모든 의견의 중간 지점에 서기로 했습니다. 일단 한 달은 여행을 갈 거예요. 비행기는 안 탈 거고요. 기차와 버스 위주로 탈 겁니다. 국내 여행할 거거든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성수경 맛집, 짜장 맛집, 풍자 맛집 다 가볼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달은 돈도 벌고 공부도 하고 뭐 그러려고요. 저는 지금 떠나고 있어요. 창원, 진주, 부산 여정을 계획 중이고 기차 안에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생각도 하고 멍도 때리면서 저 기차에서 늘어질게요.

주말에 소개하는 새로 나온 에세이 이어서 데이식스의 프리하게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김남영님의 사연이었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물론 이 지인분들의 이야기 다 틀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요즘 워낙에 해외여행 가는 건 일도 아닌 거, 제주도 가듯이 해외여행 떠나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또 돈 벌어야 되는 것도 맞고 공부하는 것도 맞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타보지 못했지만 신인상은 신인 때만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했던 여행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때 친구들하고 어딜 가서 뭘 먹고 했던 게 그 당시에는 그냥 어떤 여흥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은 아 그때 진짜 좋았지 이렇게 떠올리면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해야 될 때는 그때 생각으로 또 열심히 사라지게 되더라고요. 네, 맛집 많이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항상 이런 맛집들 가보고 싶거든요. 성시경님 맛집도 가고 싶고 풍자 맛집, 짱 맛집 가고 싶은데 막상 가는 게 현생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저희 대신에 가서 먹어보고 우리 남영님만의 리뷰를 한번 이렇게 쭉 작성해서 뭐 블로그라든지 이런 거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제가 이 시간에 소개해드리고 선물까지 챙겨드릴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문자도 돼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랬더니 신비복숭아 한 박스를 주더라고요. 다음엔 폴킴의 가요광장 들어보세요 하고 오지랖 부려볼게요. 이분 내 스타일이다. 오지랖 부려주세요. 아니 떡갈비 사주면서 얘기했었어야지. 얘기 안 하면 어떡해요. 네. 근데 이렇게 오지랖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먼저 마음을 베푸는 게 힘든 것 같아요.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될 일도 많기도 하지만 상처받고 싶지 않고 또 문제 만들고 싶지 않고 이러긴 한데 좋은 마음은 늘 좋은 마음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신비복숭아 진짜 요즘 맛있더라고요. 이게 물복도 딱복도 아닌 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데 너무 달콤해서 저도 아침에 먹고 왔어요. 4940님께서 온라인 쇼핑몰 장바구니에 여름 신발 하나를 담아뒀는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한 지 벌써 일주일 지났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후기를 읽어보는데 정작 결제 버튼은 못 누르고 있네요. 폴디는 쇼핑할 때 큰 고민 없이 바로 구매하시나요? 왜 저는 이런 게 고민되죠?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안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너무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사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버려봤어요. 네, 여러분 살 때는 모릅니다. 버려봐야 내가 다시는 이런 거 사지 않아야겠다. 이런 걸 사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배웁니다. 다 레슨이에요. 왜 우린 항상 비싼 값을 치르기 전에 레슨을 배우지 못하는 걸까요? 네. 근데 이런 것도 다 경험입니다. 안 사지는 건 안 사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스터디 카페에서 수학 공식 배우며 받은 스트레스 폴폴, 야근의 특근의 집안일까지 가득 쌓인 피로감도 폴폴, 마음에 쌓인 먼지들 여기서 날려버리세요. 먼지 폴폴 털고 가요.

3521님 요즘 눈이 자꾸 침침하더라고요. 가까운 글씨도 잘 안 보이길래 겁을 잔뜩 먹은 채로 안과에 다녀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안구건조증이랑 노안. 큰 병이 아니라 다행이긴 하지만 아 이제 진짜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싶더라고요. 씁쓸하기도 하고요. 인공눈물도 처방받고 안경도 하나 새로 맞췄습니다. 속상한 마음은 폴폴 털고 이제 눈 건강 좀 챙겨볼게요. 눈이 요즘 들어 저도 꽤 건조해지더라고요. 이 습도랑 눈을 촉촉하게 잘 유지해야 됩니다. 네, 우리 3521번님께 비타민 영양제 보내드릴게요. 백이명님께서 분기마다 한 번씩 고등학교 친구 넷이 만나는데요. 저만 술을 못하고 나머지 셋은 애주가예요. 항상 음식은 푸짐하게 시키는 편인데 저보고 야 너 안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니 너희는 술도 안주도 많이 먹잖아. 난 안주라도 많이 먹으면 안 되냐? 친구들에게 서운한 마음 가방에 폴폴 털어놓고 갑니다. 네 그래요. 술값을 빼주지도 않을 건데 그쵸? 아 요즘에 이 술값 술 안 먹는 사람들도 술값 내야 되냐 이런 거 논란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제일 비싼 거 하나 더 시켜버리세요. 네 배경님께 치킨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5824님 회사에 새로운 팀장님이 오셨는데요. 완벽한 제 이상형이신 거예요. 인사 한마디 나눴을 뿐인데 괜히 하루 종일 기분이 좋더라고요. 폴디, 사내 연애는 좀 그렇죠? 사실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해봤는데 혼자 김치국부터 마시는 중이에요. 다음 주부턴 사적인 감정 폴폴 털어내고 일이나 열심히 할게요.

스테이시의 GPT 듣고 왔습니다. 5535번님께서 편의점에서 계산하고 나오는데 직원분께서 밝게 웃으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셨어요. 별일 아닌데 기분이 바로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한테 기분 좋은 한마디씩 건네보려고요. 정말 행복은 전염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기분 좋은 한마디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별거 아닌 사소한

음악을 사랑하는 저 폴킴이 여러분들에게 저의 플레이리스트 곡 한 곡씩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팝송을 하나 가져왔어요. 바로 제시 맥카트니의 Beautiful Soul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정말 그 금발의 미소년이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 노래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돌이켜보면 저 약간 사랑스럽고 로맨틱한 노래들을 원래 좋아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이 금발의 미소년과 아주 정말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수영장에 몰래 담을 넘어가가지고 막 수영을 하고 막 이런 영상들이었던 것 같거든요. 막 수영을 했다가 또 차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가가지고 막 자연을 만끽하고 이런 뮤직비디오였는데, 아, 이 노래도 너무 좋고 뮤직비디오 좋고, 아, 한동안 굉장히 빠져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나이 한참 먹고 아, 그 노래 뭐였지 막 찾았었는데 찾고 나서 또 한참 들었고 또 오랜만에 들어도 너무 좋은 그런 노래입니다. 요즘 아, 이 노래 리메이크로 다시 나와도 진짜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친구 목소리가 진짜 좋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시 맥카트니의 Beautiful Soul.

0: 않을걸? 할인 훈라면.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서울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민우님께서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PC방 다녀왔어요. 예전엔 여럿이 모여서 밤새도록 게임하곤 했는데 이젠 한두 판만 해도 허리가 먼저 항복하네요. 그래도 라면이랑 아이스티 시켜 먹으니까 학생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폴형도 왕년에 PC방 좀 다니셨나요? 미안해요. 나 미리 나 우리 민우님 실망시켜드릴 것 같아. 저는 PC방 프린터로 가고 그랬어요. 그 유학하던 시절에는 아 그 뉴질랜드가 인터넷이 진짜 느렸어요. 약간 어느 정도로 느렸냐면은 그 이제 가끔씩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정체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최대를 보이겠고 밤 9시를 넘어서면서 대부분 풀리겠습니다. 서울시내 북부간선도로 구리 쪽으로 묵동나들목 부근 2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하고요. 반대 도심 쪽으로는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 노원교 부근에서도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먼저 옥산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사이로 정체되고 이후 수원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이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쪽으로 남한산 분기점 부근 1차로에서는 여전히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 쪽으로 안진터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는데요. 부근으로 정체도 시작됐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1671님께서 폴킴의 가요광장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 노래 꼭 들려주세요. 주얼리의 네가 참 좋아. 아, 우리 주얼리 선배님들 여기 한번 나와주시면 좋겠다. 여기서 소리를 높여봐 노래 한번 라이브로 들려주세요. 너무 듣고 싶어요. 나와주실 거죠?

4부에 다시 도전해주세요. 김혜정님께서 친구들 만나서 네컷 사진을 찍었는데 예전엔 스티커 사진 많이 찍었던 게 생각나더라고요. 폴지도 기억나시죠? 21학번 스티커 사진 신청합니다. 스티커 사진 진짜 많이 찍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방 안에 찾아보면은 지금 엄청나게 쌓여 있을 거예요. 네. 그때는 약간 이런 거 있었죠. 막 이게 꾸미기 있었죠. 스티커 사진 꾸미기. 막 글씨도 쓰고, 막 어떤 배경에 어떤 펜으로 글씨 쓰고, 뭐 스티커 넣고 막 이랬었죠. 근데 지금 보잖아요. 보이지가 않아. 너무 조그매.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이렇게 뜨고 봐야 됩니다. 네. 김혜정님의 신청곡 들려드릴게요. 2일 학번의 스티커 사진.

0: 겨마치 통닭.
1: 홀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

0: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세우듯 시간을 멈춰 세우고 싶습니다. 피해자는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을 타고 급속하게 퍼지는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1377 누르고 3번.
0: 피해자에겐 지옥입니다. 시간을 멈추고 디지털 성범죄 불법 촬영물을

0: 매주 일요일에 제가 운전하는 가비카를 타고 여러 도시들로 떠나볼 거예요. 오늘 함께 가볼 도시는 수원입니다. 저랑 같이 신나게 달리고 달려서 수원으로 가보자고요. 그리고 3, 4부에서는 미련한 사연 함께 하는데요. 가비의 프렌즈 중 한 사람이죠. 와쿤 씨랑 함께 할 거예요. 아니 이렇게 심플하게 하자고 앞에서 그렇게 얘기해놓고서는 알차게 준비했죠. 아주 똑부러지게 준비했습니다. 이거 다 규빈이들을 위한 거니까요.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는 귀중한 또 광고 선생님들 먼저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4: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4: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4: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에는 통닭거리에서 바삭한 치킨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면 완벽 그 자체. 그리고 마지막 치트키, 수원 출신 가수 이창섭의 천상연 들으면서 화성 행궁 쪽 드라이브 하면 수원 즐기기 끝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이거 진짜 좋은데요? 저도 한번 이렇게 가보고 싶어요. 둘을 따로 간 적은 있는데 같이 간 적을 또 없는 것 같아요. 아, 좋은 코스 감사합니다. 큐핏 큐피님이요. 수원하면 떠오르는 건 초등학교 6학년 때 영통동 3단지 쪽 육교인 저희 집 근처에서 쾌걸춘향 드라마 마지막 회 촬영했었어요. 그래서 이지의 응급실 노래가 저의 추억이랍니다. 그리고 또 간 집에 소개하려고 꽁꽁 숨겨둔 맛집이 있어요. 영통의 홍땡 화로구이에 초고추장 삼겹살 진짜 너무 맛있습니다. 저희 가족 20년 이상 단골 맛집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 영통의 홍땡 화로구이 고추장 삼겹살. 와,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요. 나중에 수원 가면 요 코스로 한번 가볼게요. 예, 행리단길 통닭거리 그리고 저녁에는 홍땡 화로구이. 아, 좋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이 신청해주신 신청곡 듣고 올게요. 이창섭의 천상현, 이지의 응급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3: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이바비의 슈퍼라디오.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일요일 2부 시작됐어요. 오늘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드라이빙 뮤직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가비카 목적지는 바로 수원입니다. 러블리킴님이요. 저의 찐친 모임 장소는 항상 수원 화성입니다. 화성 앞에 자취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인데요. 모이면 일단 화성 한 바퀴 돌며 그동안 있었던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스트레스 풀고요. 근처에 곱창 앤 막창 맛집이 있어서 배 터지게 먹방을 즐긴답니다. 거기에다 우주소녀의 You Got까지 들으면 하루가 완벽해진답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쵸? 찐친들 만나면 사실 이야기만 해도 맛있는 음식만 있어도 정말 최고의 하루가 되는데 또 좋아하는 노래까지 있으면 진짜 너무 좋죠.

0: 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이곳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으로도 국지적으로 비가 내리는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휴대하기 좋은 우산을 챙겨 나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산 쪽 강변북로 한남대교를 조금 못 미친 1차로 1시간째 사고로 차단돼 성수대교부터 크게 혼잡하고요.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방향은 월계 1교 부근 1차로는 사고로 또 중랑교 부근 3차로는 작업으로 차단돼 뒤로는 도봉터널 안에서부터도 속도 뚝 떨어집니다. 한편 여행을 마치고 강원 경기권에서 돌아오는 길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인제에서 내린천 휴게소 또 강촌과 설악 부근 더디다가 서종부터 화도 쪽으론 한 번에 12km 구간 가장 길게 막혀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인터넷 라디오 공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2: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1: 마리오가 21년

0: 자, 따라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메인 댄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커밍아웃이라는 팀에서 리더를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그마나케 지금 유튜브를 시작을 해서 맵쿤 채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가끔 디바 마을도 가끔 나가주고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네. 여기 라디오에도 나오게 됐네요.
1: 와, 네, 네 반갑습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마쿤입니다.
1: 여러분 제가 아는 제 친구 중에 가장 웃긴

0: 적으로 해주고 저는 이걸 돌려 말하지 않고 네. 기분 안 나쁘게 아. 그냥 일직선으로 탁 얘기해줘요. 그럼 이러면 될 것 같아. 이렇게. 어. 네.
1: 그러면요 저희 노래를 한번 듣고 와서 네. 공감 이야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라디오도 중간 중간에 노래를 듣고 네. 노래 또 사연도 보고 하거든요. 네.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은주님이 신청해주신 로지의 바다 가자.

0: 때.
1: 그쵸. 네. 고민 안에 고민 있고 생각 안에 생각이 또 있고 약간 그런 꼬리를 무는 그쵸? 친구들이 있죠.
0: 나한테 뭐 어쩌라고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1: 그쵸.
0: 예. 많이 고민 상담을 하시니까 아무래도 이런 상황들이 또 있을 네. 것 같은데 네. 듣기 싫은 고민 상담은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1: 여기 마지막에 며칠 전부터 친구의 전화를 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저도 피해요.
0: 딱 좋은 방법.
1: 네, 딱 좋은 방법. 계속 피하다 보면은 이 친구가 깨름직함을 느껴. 아, 얘가 좀 지쳤구나. 이러면 이제 그때 좀 만나서 너가 진짜 많이 상담을 해서 내 지쳐 잠깐 피했다. 솔직하게.
0: 솔직하게.
1: 피했다. 그러니까 오늘 다 얘기하고 더 이상은 얘기하지 말아보자 우리.
0: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저는요. 그 한 고민에 대해서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제가 되게 지금도 좋아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한테

0: 이 강아지도 내가 봤을 때 좀 퀸이신 것 같아요.
1: 강아지가요?
0: 네, 까칠하고. 그래야 뭔가 이렇게 장난쳤을 때 그럼. 반응이 와야 재밌어서 더 건드리는 거 아닐까요?
1: 강아지 손 만질 때 싫으면 이렇게 휙 빼거든요. 그게 재밌어서 계속 하시는 것 같은데 적당히면 뭐 같이 노는 거죠.
0: 맞아요, 맞아요.
1: 또 6865님이요. 버스 정류장에서 곱게 차려입은 멋쟁이 할머니가 저를 막 보며 웃으시더니 머리숱도 많고 머릿결도 너무 좋대요. 날은 너무 덥지만 멋쟁이 할머니 덕에 더위 싹 날아가네요. 종종 이런 할머니들 계시지 않나요?
0: 아, 계시죠.
1: 네, 종종 와가지고 할머니들. 막

0: 맞아요. 네. 전 되게 그때 좋아요. 약간 아줌마 모먼트라고 하잖아요.
1: 그쵸, 그쵸.
0: 와서 아무렇지 스스로 없이 막 말 걸어주시는 거. 네. 사우나에서 되게 그렇거든요.
1: 아, 그렇죠. 또 여자분들은 그런 네. 데서 공감을 또 하시더라고요.
0: 사우나에서 말을 되게 많이 걸어주세요. 네. 그치?

0: 그게 또 한국의 정이잖아요.
1: 정이죠.
0: 한국의 정에 그게 진짜 있는 것 같아요.
1: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저희 와단장님이 또 박혜경의 고백을 듣고 우셨다고 했잖아요.
0: 너무 울었죠. 해도 해도 너무 울었어요.
1: 이쯤에서 궁금해요. 그 노래가 어떤 감동을 줬는지. 그래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진짜요?
1: 네.
0: 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1: 박혜경의 고백 듣고 올게요.

0: 가을광장에서 기다릴게요.
1: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내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와쿤 씨와 미련한 사연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쿤 씨 그 유튜브에 맵쿤 네. 채널 있잖아요. 네네. 맵쿤어 강의가 있더라고요.
2: 네.
1: 네. 근데 그때 이제 자주 쓰는 말이시죠. 네네. 모래하지 않게 상대방을 컴다운 시키는 언어로 왜 그렇게 해? 라고
2: 그거죠.
1: 네, 네 쓴다고 하셨어요. 한 번만 네. 해주세요. 왜 그렇게 해?
2: 왜 그렇게 해? 그리고 이제 선배들 네. 네, 형 누나들한테 왜 그렇게 해요?
1: 왜 그렇게 해요?
2: 지금 왜 그렇게 하세요?
1: 그러니까 이게 네. 뭐냐면 뭐 하세요? 같은 느낌인 거예요. 네.
2: 근데 그렇게 말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뭐해? 어. 왜 그래 너? 이런 어. 기분 나쁘니까
1: 왜 그렇게 해?
2: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
1: 이유를 묻는 거죠.
2: 그렇죠. 상대방 네. 약간 머쓱하게.
1: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코너 속에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네. 왜 그렇게 해?
2: 이거 진짜예요?
1: 네.
2: 아 이게 왜냐면 저랑 이제 맥꾼 채널에서

0: 내려갈 것 같아요. 회사 동료들과 부장님이랑 그런 다음에 다 계산을 하고 마지막에 포인트 적립 카드를 꺼내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저는 딱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1: 어떡해.
0: 자, 주모 우리 부장님은 포인트 적립 너무 좋아하셔.
1: 포인트 적립 너무 좋아하셔.
0: 포인트 적립을 한 달 내내 오면은 한 달 내내 자기 걸로 하셔. 자, 박수. 이렇게 재치 있게 은근 꼽집에 넘어갈 것 같아요.
1: 예. 박수. 와, 박수. 예. 다들 배우세요.
0: 다들 배우세요.
1: 저희 부장님이 예. 이렇게 알뜰하신 분이세요.
0: 그렇죠. 그리고 그 예. 카페 직원한 때도 공감을 살 것 같아요. 저희 부장님 정립 너무 많이 하시죠. 예. 여기 아마 커피 20개 더 살 수 있을 거예요. 맞죠?
1: 와, 이렇게. 근데 와쿤 오빠가 진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세요. 지금 윤수님한테 예. 이러는 게 아니라 예. 진짜 이런

0: 근데 안 낸다 한 친구가.
1: 네.
0: 팀에서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있어요. 저는 이제 팀하고 있잖아요.
1: 그렇죠.
0: 만약에 한 명이 이런다 하면은 아 그래 그러면은 알겠어. 그냥 그러면은 여행은 우리들끼리 가는 걸로 하고 다른 모임들 있잖아요.
1: 네.
0: 다른 모임들에는 계속 초대를 하는 거죠.
1: 그쵸. 네. 그 말이 너무 좋네요. 네. 여행은 우리들끼리 가고. 왜냐면 다름 아닌 9개월째 밀렸다는데.
0: 아 그렇죠. 거의 이건 안 내겠다는 거고 안 그쵸, 가겠다는 거잖아요. 씨, 그러면은 그 나중에 여행 갈 때 우리 5만 원 이렇게 12개월 모아가지고 이만큼 모였는데 그거 한 번에 내고 같이 여행 갈래? 아니면은 이번에 안 가도 돼? 이렇게 편하게.
1: 그렇죠.
0: 네, 그렇게 할 것 같기는 한데 재촉하지 마시고 필요할 때 진짜 그 돈이 필요할 때 한번 물어봐 주시고 아니다 싶으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긴 해요.
1: 맞아. 이게 가장 쿨한 답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건 말 못해요.
0: 어 진짜?
1: 너무 9개월이라.
0: 너무 9개월이라.
1: 5만 원씩 너무 9개월이라 깜짝 놀라는 금액이라.
0: 그치.
1: 이거는 너무 웃돈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 저는 조금 회피할 것 같긴 해요.
0: 어 그러면은 그 친구는 그냥 계속 만나되.
1: 네, 계속 만나되. 네. 그 여행도 말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여행을 이번에 너 빼고 갈게. 너 9개월치 밀렸어. 이거 어떻게 얘기해? 어떻게?
0: 잠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행을 가야 되긴 가야 되는데. 1년에 한번 하려고 모았잖아요 돈을 가려고 네. 했는데 이제 여행 갈 때가 됐어요.
1: 네.
0: 근데 친구가 한 명 밀렸어.
1: 저는 이게 되게 또 저한테 되게 어려운 문제라
0: 네.
1: 가비 씨는 방금 명쾌한 그
0: 네.
1: 해답을 딱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0: 네.
1: 저는 계속 회비를 내기만 하고
0: 네.
1: 다른 친구들이랑 여행 갈 것 같아요.
0: 아
1: 네. 이거를 어느 누군가가 얘기해주길 바랄 것 같아. 이 모임에 내 다른 친구가
0: 회비만 계속 쌓여가고
1: 와
0: 진짜
1: 어찌 보면 회피형.
0: 아 그러네.
1: 에이.
0: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애들이 말하는 거죠.
1: 그렇죠.
0: 그냥 우리끼리 갈게 이렇게.

0: 이런 성향인 것 같아서 잘 참으시고 의연하게 대처하는 법을 계속해서 기르시면 사회생활의 퀸이 될 수 있을지도.
1: 진짜 사회생활 퀸대기. 진짜 그쵸. 근데 와쿤 씨는 사회생활 퀸으로서 행동하고 계시잖아요.
0: 그쵸.
1: 예, 저희가 진짜 근데 뭔가 약간 해결을 하다 보면은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계속 퀘스트를 지금까지 해오셨던 분이니까.
0: 그렇죠.
1: 좋습니다. 저희가 지금 벌써 끝날 때가 됐어요. 와쿤 씨.
0: 어머, 벌써요?
1: 벌써요.
0: 어, 나 아직 더 하고 싶은데요? 벌써 끝이에요?
1: 벌써 끝낼 때가 됐어요. 오늘 네. 어떠셨어요?
0: 너무 재밌었어요.
1: 그렇죠? 네.
0: 저 지금 방금 말씀한 대 제가 말한 대로 네. 벌써 끝이에요? 라고 나왔잖아요. 왜 그렇게 해요?
1: 이게 정말 끝이에요? 힐크에서 죄송해요. 네. 네. 지금 너무 저도 재밌었는데 다음 주에 또 나와주시면은 어떠실지.
0: 아 그럼요. 그럼요.
1: 너무 좋아요. 좋습니다.
0: 너무요.
1: 저희 오늘 방송 후에 그 유튜브 KBS 쿨 FM 채널에 와쿤 씨랑 함께한 미련한 사연 영상이 올라갈 거거든요. 들어오셔서 와쿤 씨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 와쿤 씨 얼굴 한번 확인해 주시고

0: 공공기관 그렇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수분을 가득 머금은 비구름의 영향 아래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로 접어든 도로는 주말 일정을 마치고 이동하는 차들로 정체가 길어진 편인데요. 먼저 동부간선도로 성수 쪽 중랑교 부근 3차로 작업 정체가 꾸준하고 한강을 따라 일산방향 강변북로 영동대교부터 양화대교 쪽으로 구리방향도 방화에서 청담대교 사이 거의 전 구간에 차가 많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공항 방향 잠실에서 동작대교 사이 양방향 가장 더디고요. 더 가선 양화대교부터 다시 속도 떨어집니다. 이전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은 설악에서 화도, 덕소 3패에서 강일 쪽 정체 통과에만 2시간 가까이 걸리고 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 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

자, 7월의 첫 주 미라클 손잡고 잘 달려왔습니다. 힘을 내요 미라클. 야, 고개를 들어보니까 벌써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후 미라와 함께 잘 보내고 계십니까?

0: 손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메디힐 토너패드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0: 뭐지? 이 구둣발 소리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린데? 어, 저 실루엣 너무 익숙해. 설마 그분이 다시 돌아온 건가?
1: 남종창이! 오랜만이네. 네가 나의 아내와 내 아들과 함께 사업을 했다는 걸 난 알고 있다.
2: 미라팡팡의 대부 윤정스 사장님? 아들한테 팡팡 맡겨놓고 두문불출하시더니 그동안 어디 계셨던 겁니까?
1: 알 거 없다. 내가 일일이 너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어. 내가 그게 그전에도 마음에 안 들었어. 내가 이렇게 다시 나

0: 일요일엔 내가 짜장면 요리사.
1: 자, 첫 번째 짜장면 퀴즈 정답입니다. 자, 7월 11일 토요일 미스터라디오 생방송에서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 바로 정답은 1번 팔도 미라클 노래 자랑을 저희가 다시 합니다. 팔도 미라클 노래 자랑입니다. 퀴즈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 성곡표 확인.
0: 자, 팔도 미라클 노래 자랑 생방송으로 미라클들과 전화 연결을 해서 여러분의 한술 노래 실력을 뽐내는 시간인데요. 음분처, 블랙박스, 흑삼고 등등 어마어마한 선물이 많이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또 참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키즈들도 참여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이었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조금 전 저희가 듣고 왔던 노래도 2AM의 이 노래였죠. 예, 여러분들 노래자랑입니다. 한번 노래 실력을 뽐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 그렇습니다. 자.
0: 5225님, 하필 이런 날에 선풍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남편이랑 와. 아들 선풍기를 뺏어올 순 없어서 조금 더워도 그냥 참고 있습니다. 빈말이라도 자기 거 양보하겠던 남자가 없네요. 아유!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 차, 옛날에는 어떻게 버텼는지 선풍기 하나로 차, 목이 돌아가면서 그냥 가족이 하나? 두 개 있었던 것도 본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5225님은 개인용 선풍기를 하나씩 이제 놓고 하는군요.
0: 네. 좋습니다. 아, 네. 사람당 하나씩 선풍기 멋집니다.
1: 그래야죠.
0: 예.
1: 저는 공간당 하나씩 놓고 썼는데
0: 어허.
1: 부엌에 하나,
0: 네.
1: 마루에 하나,
0: 네.
1: 뭐 방에 하나 정도.
0: 그렇죠. 네. 예.
1: 왜냐면 자꾸 갖고 오다 선으로 갖고 오다 뭘 선이 자꾸 뭘 깨요. 네. 옆에 툭 쳐가지고.
0: 맞아요. 조심해야 돼요.
1: 번거롭더라고요. 예.
0: 자, 우리 5225님 짜장라면 원 플러스 원으로 보내드립니다.
1: 자, 짜장면 두 번째 퀴즈 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직장인 미라클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이 있어서 퀴즈를 드려보겠습니다. 원래 7월에는 공휴일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날이 공휴일 빨간 날로 다시 지정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겐 금토일 사흘간의 황금 연휴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이날이 무슨 날입니까, 윤정수 씨?
1: 아, 이거 너무 쉽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 7월 17일.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입니다. 너무 자주 들었던 얘기인데

0: 일요일엔 짜장라면 먹는 날 두 번째 퀴즈 정답은요.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된 이날 1번 재헌절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네. 아, 학교 다닐 땐 쉬는 날

0: 다니고 있는데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를 엄청 귀여워해 주세요. 색다른 경험입니다. 저 이래봬도 30대인데 라고 해주셨습니다. 30대면 요즘 귀엽죠? 애기예요, 애기. 그렇지 않습니까?
1: 저희 입장에서는 예, 그렇죠.
0: 예. 네. 우리 8031님 짜장라면 원 플러스 원으로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옵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잠들어 있는 여러분들의 흥, 여러분들의 야성, 여러분들의 댄스 본능 제가 한번 끌어내드리겠습니다. 유로 비트로 날아오는 빅재미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레디오쇼.
5: 음악 앨범 이현우 선배님이 커피의 아버지라 불리신다던데 근데 선배님 좀 죄송하지만 커피 타이틀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6: 아, 그래도 뺏어가는 건 좀 그렇지.
5: 여의도에 오픈했습니다.

0: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더 있으면 이제 휴가철일 텐데 여러분들 또 휴가도 또 가셔서 충전도 잘 하시고 또 그때 또 들을 만한 노래 뭐 좋은 거 있으면 또 저희가 또 추천을 해드려야죠. 우리 윤정수 씨께서는 어떤 노래를 갖고 오셨습니까?
1: 저는 뭐 요즘 같아서는 그냥 예전에 듣던 팝이나 예. 아니면 또 전에 들었던 아무 생각 없이 들을 수 있는 밝은 노래들 그런 것들이 요즘은 저 계속 제가 좋아요.
0: 예.
1: 제 귀에 맴돌아요.

0: 또 리메이크해도 또 사랑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런 느낌이 들죠? 예, 좋습니다. 아시나
1: 남창희 씨.
0: 예.
1: 남창희 씨가 무슨 노래를 갖고 왔을지 모르시겠네요. 모르시나요?
0: 아시나요? 때문에 모르시나요?
1: 모르시나요?
0: 트와라라 트와트와. 예. 예. 저는 아시나요? 한다고 해서 모르시나요?

0: 잘 씻어야죠. 계속 뭐. 물을 그냥 계속 끼얹고 예. 선풍기 앞에서 예. 마르기 전에 잠들고 예.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1: 제습기 같은 것도 잘 틀어가지고 또 옷 같은 것도 관리도 잘하시고 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또 여러분들의 사연을 볼 텐데요. 6239님께서 요새 점심 도시락을 싸다니고 있어요. 남는 반찬을 대충 싸다니면 되겠지 싶었는데
0: 그럼 되죠.
1: 막상 시도해보니 메뉴 정하기가 생각보다 힘드네요 라고 그래. 하셨습니다.
0: 있는 반찬 대강 싸먹고 오면
1: 쉽지 않아요.
0: 예, 예. 있는 반찬 대강 싸먹을 때는 배가 고파야 돼요. 그럼 와 이것도 이렇게 맛있구나 저것도 이렇게 맛있구나. 배가 고픈 분입니까? 전 늘 배가 고프거든요.
1: 아, 네. 히딩크죠. 예. 네. 그렇습니다.
0: 늘 배가 고픈 분이면 뭐 괜찮은데 예.
1: 도시락 싸는 것도 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진짜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도시락을 싸갖고 다녔잖아요.
0: 그죠?
1: 예,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이 그렇게 힘들죠. 맨날 싸주셨는데 막 맨날 아들은 뭐 이 반찬은 맛이 없다 어쨌든 막 반찬 투정하지 아침에 또 일찍부터 일어나서 그렇다 만들어야 되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아유 참
0: 그때 참 아무 생각도 없이 갖고 다녔는데 그 책가방에 냄새가 많이 뱄겠어.
1: 많이 뱄죠.
0: 음식 냄새가.
1: 그럼요.
0: 네, 뭐 김치야 김치볶음 같은
1: 맨날
0: 거
1: 맨날 막 다 흘러가지고
0: 참
1: 예
0: 어떻게 그러고 살았는지.
1: 자 알겠습니다. 우리 1128님께서 신청하신 노래를 함께 듣고 올게요. 윤상의 노래입니다. 달리기.

0: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1: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0: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을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뾰로로로로.
1: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2: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3: Yes, I will.
4: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김수진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듣고 왔고, 자 저희는 광고 살짝 듣고요. 썬데이 쇼미더뮤직으로 돌아옵니다.
1: 우리 집에는 Let's be the light. 사무실에도 Let's be the light. 창고에도 Let's be the light. 철제 선반은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입주!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착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착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착 하루 5분 쉽게
2: 쓱딱 꽂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 하모니랜드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 뭐니 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4: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5: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2: 자, 윤정수 기관사입니다. 지금 서울 2호선, 2호선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3: 스크린 도어가 열립니다. 발빠짐 G, 발빠짐 G.
4: 서울 지하철 2호선 열차에서 미스터라디오 광고판을 찾아보세요. 광고판 사진 찍고 미라의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햄버거 세트 보내드립니다.
5: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4: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5: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휴대용 블루투스 스피커,
4: 청소기사 전문 영국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5: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4: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5: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4: 성공을 도와주는 구두 바이네르에서 구두 교환권,
5: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4: 갈갈이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5: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
4: 엑소좀 전문 휴 에버 그린팜에서 엑소 진생 플러스.

0: 자, 선데이 쇼미더뮤직 화요일 코너 쇼미더뮤직으로 보내주신 여러분들의 신청곡을 마저 들려드리는 겁니다. 이번 주가 이번 주까지 해도 다 뭐 한 반도 못할 건데 이승철 명곡 특집.
1: 네, 이번 추석 때 KBS에서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대형 공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승철 당신의 삶은 네버 엔딩 스토리 이 공연입니다. 그래서 이승철 씨의 명곡을 미리 쭉 들어봤고요. 공연 관람 티켓도 미라클 여러분에게 선물로 드렸는데요. 당첨자분들께는 개별적으로 연락드렸고요. 혹시 못 받아서 아쉬운 분들은요. 지금 KBS 홈페이지에서 방청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0: 기획이 전 좋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런 대콘서트를 기획해서 네. 1년에 한 번씩 물론 제작하시는 분들은 뭐 힘들겠지만 네. 되게 좀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지난번 조용필 선배님의 그 기운이 네. 아직 식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승철 선배로 딱 기운이 연결되면 네. 내년부터는 오히려 기다려지는 네. 추석 콘서트가 될 수 있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요 이승철 씨의 명곡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신청곡 소개되시면 아메리카노 보내드립니다. 자, 우리 0221님 이승철의 소녀시대를 신청합니다. 우리 중학생 딸은 걸그룹 소녀시대의 노래밖에 모르는데 원조 소녀시대가 얼마나 신나고 세련된 곡인지 들려주고 싶어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요, 맞아요. 원조 소녀시대. 여러분들 우리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0: 네, 잘 들어보시고요.
1: 전진홍님은요 이승철의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신청합니다. 대학생 때 친구의 여자친구를 짝사랑했었어요. 그녀가 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제가 적극적으로 대시했고요.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0: 와. 야, 끝나고 사랑한 거니까.
1: 예, 헤어지고 나서.
0: 친구의 친구를 기다렸네죠.
1: 그러네요. 네. 이야, 그렇습니다. 예, 우리 전진홍님. 항상 전진하시는 분이네요.
0: 네.
1: 예,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두 곡 함께 들을게요. 이승철의 소녀시대, 이승철의 친구의 친구를 사랑했네. 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뾰로로로
3: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0: 앨범에 어. 뭐 히야 뭐 이런 거 다 어. 한꺼번에 있었던 어. 저 고등학교 때니까 아마 88년도나 89년도 네. 지금으로 기억합니다. 어.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1: 89년도면 한 7, 8살 이때여가지고 사실 이런 노래 잘 몰랐을 때입니다.
0: 진짜 그 얘기할 때마다 예. 수준이 안 맞아요.
1: 수준이라고 표현하지 마십시오.
0: 정말 격세지감이
1: 세대가 좀 다르다라고 그 격세지감이 맞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이승철 씨의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근데 워낙에 오랜 시간 또 지금도 계속 사랑받는 노래래가지고 다 알고 있는 노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0: 이승철 1집이죠.
1: 예.
0: LP판으로 샀어요.
1: 아 우리 또 윤정숙이 이승철 씨를 좋아했군요.
0: 네. 예. 아니요 그땐 다. 예. 변진섭 어. 이승철 씨 LP는 누구도 삽니다.
1: 아 그렇군요. 에이.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다 누구나 대중 에이.
0: 누구나 누구도 삽니다.
1: 적으로 너무 인기가 에이. 많으니까 그렇지. 예 그랬군요. 자 2977님은요 이승철의 말리꽃을 신청합니다. 영화 비천무의 OST인데요 대학생 때 직접 극장에 가서 본 기억이 나요. 영화 내용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김희선 씨의 천사 같은 얼굴과 이 노래만은 기억이 납니다. 야. 많은 분들이 커버를 했지만 저는 역시 이승철 씨만의 음색과 감정이 제일 좋더라고요. 라고 했습니다.
0: 아이고 뭐 다 구관이 명관이죠.
1: 그렇습니다. 예.
0: 다른 가수들 너무 잘했죠. 이정 씨의 말리꽃. 아 이정 씨 것도 좋았어요. 아. 네. 지쳐 쓰러지며 되돌아가는
1: 그렇죠.
0: 내 삶이 초라해 보인데도
1: 누구 따라하신 거예요?
0: 그 중간 이정과 이승과 이정의 중간
1: 이정 씨는 다신 지쳐
0: 아, 내가 그거 하자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 예. 다신 안 할게요 그러면 네. 자 아무튼 우리
0: 습관이 나쁘다 너는
1: 이승철의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이승철의 말리꽃까지 두 곡 함께 듣고 옵니다

0: 아 좋네요.
1: 자 우리 이승철 명곡 특집 여러분들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또 우리 367호님께서 비와 당신의 이야기를 신청하셨습니다. 부활 노래인데 이승철 씨가 불렀죠. 네. 우리 작은 언니가 이승철 씨를 참 좋아해서 아버지 몰래 앨범을 사다가 딱 걸려서 혼났던 기억이 났어요. 아버지는 그걸 왜 그렇게 혼나셨는지 이젠 다 추억이네요 라고 했습니다.
0: 그러게요. 이거는 더 옛날이에요. 고1 때 나왔을 때 부활 앨범을 돈 많은 친구가 샀어. LP판. 야 그거 빌려와가지고
1: 예.
0: 빌려와가지고 집에서 들었지.
1: 아.
0: 우리 삼촌 전축으로.
1: 와우. 비와 당신의 이야기는 어떻게 불렀었죠?
0: 아이가 눈

0: 그렇죠. 예, 잠을 자야죠. 그래야 또 네. 진행을 하지 또.
1: 그런 제 DNA를 연구해서 예. 수면제나 멜라토닌을 좀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0: 어, 인정 씨는 예. 잠 자자는 거를
1: 이렇게 자는데. 예. 네. 자도 피곤하고.
0: 자, 선데이 쇼미더뮤직 이제 선데이 라떼키즈 드립니다.
1: 예.
0: 방금 부활의 노래 비와 당신의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이승철 씨가 부활의 보컬로 데뷔를 했죠. 그렇다면 다음 중 부활의 역대 보컬 출신이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실크박 박완규, 2번 라일락 김종서, 3번 임재범. 정답 보내실 곳 문자번호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 정답자 10분 추첨해서 카페라테 드립니다. 그럼 이제 노래 힌트 나갑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시내 곳곳에 세차고 요란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도로에 물이 고이기 쉬운 만큼 빗길 수막 현상 일어나지 않도록 감속 운행을 부탁드립니다. 도로 지나시기도 한결 어려워진 편인데요. 특히 뚝섬로 성수대교부터 한남역 쪽으로 많이 밀리고 있고요. 일산초 강변북로 영동대교에서 서강대교 사이로 반대 구리 방향은 방화에서 한남대교 쪽으로 45분가량 내내 막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강서권역인 행주에서 월드컵대교 사이 양방향이 주춤하고요. 공항 쪽은 뒤로 성수대교부터 노량진 수자시장까지 지체 서행합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애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7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입니다. 특명 금일을 찾아라.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시면 어떤 열차, 어떤 칸에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액자 광고가 걸려 있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찰칵 사진을 찍어주세요.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드는 샵 8910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가 됩니다.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에겐 무조건 배달음식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일요일 1부 1504 공부하러 스터디 카페 간다던 고1 딸이 똥머리만 30분째 묻고 있습니다. 예, 너 스터디 카페 헤어쇼 하러 가니?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속만 부글부글 꾹 참았습니다. 아, 이를 악물고 계신 게 막 느껴지죠? 짧은 사연이지만 1504 잘하셨어요. 그 나이 때는 진짜 고1이요? 어휴, 거울을 보고 또 보고 앞으로 보고 옆으로 보고 뒤로도 보고 정말 거울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나 몰라 그 나이에. 그런 나이잖아요. 사실 어른들이 볼 때는 머리 위로 하나 그냥 질끈 묶고 그냥 빈. 아휴,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왼쪽으로 가느냐 오른쪽으로 가느냐 정중앙에 있느냐 뒤로 넘어가느냐 약간 앞으로 오느냐에 따라서 이미지가 달라. 그나저나 스터디 카페에 누구 좋아하는 애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아 이거 수상한데. 스킨케어 세트 보내드립니다. 1504 누나 저보다 인생 선배시니까 여쭤보고 싶어요. 3397 나의 의지대로 사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걸 소유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어떤 걸 우선으로 여기며 사는 게 중요할까요? 와, 이거 어려운데요? 여러분 이거 구분하실 수 있어요? 봐요. 내 의지대로 사는 것. 뭔지 알 것 같아요. 근데 이 다음은 소유의 문제예요. 내가 갖고 싶은 걸 소유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지금 잠깐 사연 읽으면서 생각했는데요. 이게 순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젊은 시절에 벌어놓은 돈도 없는데 갖고 싶은 것부터 소유하면 이게 인생이 좀 꼬일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나 하여간 뭐 대출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갚느라 급급해져서 내 인생 내 의지대로도 못 살 것 같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뒤로 미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싶은 걸 사는 건 소유하는 건 돈을 어느 정도 모은 다음에 그리고 의지대로 사는 건 젊은 시절에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인 것 같아요. 순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답이면 어떻게 좀 도움이 될까요? 스킨케어 세트 3397 동생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하이라이트의 데이드림.

결혼을 앞두고 요즘 바쁘게 짐을 싸고 있습니다. 이영훈 씨, 짐이 하나씩 빠질 때마다 딸의 흔적이 지워지는 것 같아 저는 서글픈데요. 딸에는 신이 나서 싱글벙글입니다. 아이, 눈치 없기는. 아주 마음속으로야 싱글벙글 신이 나서 새 살림 이제 내 살림 아유 그 마음이 알겠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좀 눈치도 좀 보고 응? 좀 그러지 그렇게 아유 내 품을 떠나 새로운 둥지를 찾아가는 아기

0: 보이지 않는 위험이 숨어있는 밀폐공간, 맨홀, 돈사분뇨 저장조, 집수조 등의 안전조치 없이 들어가면 산소 부족이나 유해가스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3대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세요.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한 뒤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밀폐공간은 질식사망 위험공간입니다.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사람들이 노래하는 산으로 가자.
4: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산으로 갈 준비 말이에요.
5: 방송이 좀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4: 다들 그럼 오늘도 산 정상에서 만나.
5: 윤정수
4: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사면이 즐거운 산으로 가자.
6: 요즘은 좀 그런 얘기도 좀 돌긴 하더라고요.
7: 네네.
6: 제 컨디션이 코스피 지수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7: 네, 거의 뭐 3전 하이니까.
6: 왜냐면 대한민국 자체 에너지를 좀 주다 보니까.
8: 제가 볼 땐 조만간 미장까지도.
6: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빵 맛은 조정식이 어느 정도 좌지우지한다고.
7: 저도 모르겠어요.
6: 정식이가 라디오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대한민국의 빵 테이스트가 약간 좀 떨어진다고 그러던데.
9: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함께해요. 조정식의 FM대행진.
10: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음악성, 거기에 압도적인 실력으로 2000회가 넘는 공연을 이어오며 라이브의 황제라 불리는 가수. 누군가의 사랑이었고 누군가의 이야기였으며 누군가의 청춘으로 남아 누군가의 삶을 버티게 한 힘이 되어준 그의 명곡들 만나보시죠. 음악이 켜지는 시간 지금은 6시 30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뮤지션 이승철. 1986년 락밴드 부활의 2대 보컬로 데뷔해서 일찌감치 존재감을 과시했던 이승철.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이승철. 1996년 발표된 이승철 5집 앨범. 여기서 댄스곡을 타이틀곡으로 발표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던 이승철. 바로 그 노래, 오늘도 난.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변함없이 우리 곁을 지켜온 목소리 라이브의 황제 이승철의 40년 음악 인생을 되돌아보는 무대 KBS 한가위 대기획 이승철 당신의 삶은 네버엔딩 스토리 공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는 8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장소는 인스파이어 아레나. 관람을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로 콘서트 달아서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각각 2장씩 티켓을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8910 문자 메시지로만 신청 받을게요.

빗길 사고 예방하셔야겠는데요. 지금도 파주에서 포천 간 수도권 제2순환선은 포천 방향으로 은현 1터널을 앞두고 1차로와 갓길이 타이어가 파손된 추돌 사고 차량들로 막혀 있습니다. 살펴서 이동하셔야겠고요. 인천 쪽 영동고속도로도 서창 분기점 인천 진출로 1차로에서 사고가 나 뒤로 크게 혼잡합니다. 이전 강원권에선 횡성에서 새마을 쪽으로 경기 수도권으론 여주와 이천 또 북수원 일대로 상행선 정체가 남아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설악부터 화도, 덕수 3패부터 강일 쪽으로 모두 20km 구간 여전히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마리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5: 세종 기프트.
2: 청소년 UML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

프로 사진작가들은 야외 촬영하기 가장 좋은 시간대를 매직 아워라고 부른대요. 태양이 하늘에 낮은 각도로 떠 있는 일출 직후나 일몰 직전. 평범한 골목도 낡은 건물도 사람 얼굴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변하는 시간. 이 시간쯤 듣는 음악도 다른 분위기로 느껴지겠죠? Sunset Music. 일요일 저녁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Sunset Music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뾰로로로롱
3: 아하

지금까지 아나운서 홍주연이었습니다.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내일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다음 주에도 먼저 와서 기다릴게요. Moon, river, 평일 밤 12시 홍주연의 스테이션.

30여 년 같이 살며 우정이 돈독해졌나 봅니다.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 신청합니다. 0306. 요즘 마음이 좀 얼어 있었어요. 일도 관계도 다 멈춰 있는 기분이었는데 이제 슬슬 다시 움직여 보려고요. 럼블피쉬, 그대 내게 다시.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는 제가 출퇴근길에 라디오 듣는다는 걸 신기하더라고요. 왜 신기하지? 얼마나 유익하고 재밌는데. 앞으로 회사분들에게 라디오 홍보를 해야겠어요. KBS 89.1 사랑하기 좋은 날. 좋은 자세입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청취율 조사 기간이 바로 시작이 됩니다. 0125 한 달 반째 된 회사 열심히 건강하게 다니시라고 영양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끝곡 술탄 오브 더 디스코 숱한 밤들 고맙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이었습니다.

0: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인쇄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0: 셀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핏. 눈 뜨자마자 핏. 아이와 함께 핏.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2: 오래오래 락토핏
1: 종근당 건강
3: 건강기능식품.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성공
7: 함께해요.
5: 이카운트
4: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매꺽 매꺽 매꺽 매꺽 이렇게 소리내네요. 야, 개구리가 왜 그렇게 되지? 근데 전 진짜 몰랐네요. 개구리가 오히려 뚜루루 뚜루루 뚜루루 이렇게 하고 맹꽁이가 맹꺽 맹꺽 이렇게 합니다. 개구리 바이 개구리라고 하기는 하는데 와, 이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면 잠이 안 오기는 하겠네요. 아우, 너무 고생 많으세요. 저희는 러블리즈의 지금 우리 듣고 볼륨 다이닝 오픈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이블입니다. 김준원님. 상반기 내내 자격증 시험과 취업 준비를 하느라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대충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았어요. 드디어 큰 시험 하나를 끝내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족들과 밥을 먹었는데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끓여주신 김치찌개

같다. 근데 나와서 뛰는 사람들이 보니까 괜히 저도 에너지가 충전되더라고요. 저 계속 잘할 수 있겠죠. 응원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너무 대단하시다. 좀 약간 처질 때 운동으로 극복하는 것만큼 진짜 건강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6648님, 러닝 너무 힘드시면 일주일에 한 3회 정도로 줄여서 꾸준히만 하면 되죠.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4782님, 저 드디어 복직했어요. 육아휴직으로 1년 10개월 동안 쉰 거라 걱정이 많았는데요. 막상 가보니까 걱정이 무색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매력의 성 내가 반하겠어 처음엔

0: 그런 매력이 있는 방송. 우리는 바로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여러분, 간절히 비를 기다려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이 기다리던 그 비, 메마른 우리의 일상을 촉촉히 적셔줄 그 비, 그 비는 바로 저 개비예요. 매일 오후 2시 가비의 슈퍼라디오 KBS 쿨 FM의 가비.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볼륨을 높여요. 오픈 더 레코드.

님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토가 이렇게 썼죠. 그날 방송 끝나고부터는 이제 효정 누나라고 나중에 써주기로 했습니다. 10년을 넘게 봤는데 어떻게 아직도 선배님일 수 있냐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이제 투명 표지를 벗겨내면은 약간 책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되게 두꺼워요. 확실히 정규앨범이라서 그런지 오 포토카드가 바로 있네? 민균이가 사과를 들고 쳐다보고 있는 사진이 하나 있고요. 이게 근데 포토카드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컨셉 포토에 포토카드 버전을 넣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유토가 쓴 문장들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오늘도프입니다. 이렇게 매번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도 재미있게 놀다가 갈게요. 그리고 새로운 회사에서 첫 앨범을 냈는데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까 응원 부탁드려요. 선배님 항상 화이팅이에요. 진짜 모르는 선배님인 줄 알겠어요. 누가 보면은 유토야. 저는 여기에 증명사진 한 장이 있는데 와이엇의 증명사진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세 개가 또 맞는 게 제 퍼플노트 앨범에도

온앤오프의 오픈 더 두어 듣고 왔습니다. 7510님, 매일 퇴근하고 저녁 먹으면서 볼륨 듣는 볼코기인데요. 지금은 병원에 누워서 들어요. 며칠 전에 종아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근육이 파열됐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을 앞두고 입원 중입니다. 무섭긴 하지만 그래도 잘 견뎌볼게요. 이번 생활에 힐링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정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니, 뭐 하다가 종아리가 다쳤어요. 근데 이거를 아프고 나서도 좀 참았나 보다. 그쵸? 7510님, 아마 수술 잘 될 거니까 걱정 말고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회복까지 힘써주세요. 보리님, 저는 아기를 키우다가 대학원에 복학했는데요. 안 쓰던 머리를 쓰려니까 몸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더라고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상반기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한 만큼 후회는 없어요. 이제 방학 일주일째인데요. 공부 걱정 없이 늦잠도 자고 아기랑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고 너무 행복하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와, 진짜 대단하시다, 부리님. 아기 키우면서 어떻게 복학까지 하셨어요. 대학원, 게다가 대학원. 지금 일단 방학이니까 여유를 좀 찾으셨으면 좋겠고 아가랑 좋은 추억 많이 또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지선님, 저희 남편이 회사에서 1박 2일 워크숍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낚싯대를 챙기는 거예요. 아니, 워크숍 가는데 낚싯대를 왜 가져가? 라고 그랬더니 이걸로 팀끼리 게임을 하기로 했다네요. 그걸 지금 나보고 믿으라고?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낚싯대까지 게임을 하는데 낚싯대까지? 그냥 지선님 믿어주세요. 낚시 너무 하고 싶으셨나 보다. 아니면은 정말 게임을 진짜 진중하게 하시려고 낚싯대 들고 갈 수도 있죠. 3450님, 취미로 발레를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는데요. 발레 덕분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기사님을 불렀는데요. 냉매가 새는 거라서 수리하는 거나 새로 사는 거나 비용은 비슷할 거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민 끝에 수리를 했고요. 드디어 에어컨을 켤 수 있게 됐습니다. 못 쓰는 동안 더워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젠 시원해서 너무 행복해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래도 비용이 비슷한데 냉매를 수리하는 걸로 선택하셨네요. 새로운 거 사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비싸겠죠. 잘하셨습니다. 6516님, 자취방으로 돌아가는 기차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분주하게 짐을 싸는 우리 막내. 엄마 밥 조금이라도 더 먹이고 싶은 생각에 가는 길에 먹으라고 김밥을 만들었어요. 집에 있는 동안 배 터지게 먹었다고 괜찮다는데도 가방에 꾹꾹 담아줬습니다. 아들이 싫어하는 우엉은 빼서 만든 김밥이라 분명 맛있게 먹을 거예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엄마가 이렇게 막 마지막까지 챙겨주는 음식들이 진짜 집 가면은 챙겨 먹게 되더라고요. 엄마의 정성과 그 에너지 때문인가? 이거 꼭 먹어? 그 잘라가지고 꼭 냉장고에 넣어야 돼? 막 이런 말씀을 꼭 해주시니까. 그래서 저도 엄마가 마지막에 챙겨주는 그런 김치들 이런 거는 진짜 거의 다 먹었던 것 같아요. 아마 맛있게 드실 겁니다. 노래 드릴게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Hate That I Made You Love Me.

0: 될걸? 할인 훌라면.
1: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모사모님, 어젯밤 딸아이한테서 뜬금없이 엄마는 행복해? 라는 문자가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식 걱정은 다 내려놓고 제 생각만 하면서 행복해지라고 하네요. 참나,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저희 딸 철들었나 봐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따뜻한 말이다. 이제는 엄마 하고 싶은 거 해. 우리 신경 안 써도 돼. 그치만 신경이 엄청 쓰이시죠. 저도 엄마한테 이런 말을 20대 되고 나서 좀 꽤 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아직까지 전 철이 없습니다. 엄마 앞에서는 어린아이예요. 저희는 10cm의 Fine Thank You and You 듣고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는 방학입니다. 방학하면 떠오르는 추억과 함께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애슐리 조호님의 주문부터 만나볼게요.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어요. 항상 여름방학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LA에 있는 놀이공원에 가는데요. 이번에도 놀이공원에 갈 예정이랍니다. 들으면 놀이기구를 탄 것처럼 설레서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요. 가족들과 가는 길에 듣고 싶어요. 오마이걸의 번지 신청합니다. 아, 제가 엄청 좋아하는 저희 여름곡이에요. 놀이동산을 가족들이랑 간 적이 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왜 한 번도? 제가 놀이기구를 잘 못하기도 하고 친구들이랑 한번 놀이기구 타러 갔다가 제가 거기서 이제 턱이 이렇게 빠진 거예요.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야! 이렇게 하다가 턱이 진짜 빠져가지고 그때 이후로는 못 가고 있습니다. 다행이에요. 지금 다 잘 돌아왔어요. 네. 애슐리 조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오마이걸의 번지.

매번 키 때문에 못 타서 속상해했는데 이번에는 놀이동산 여러 곳을 다니면서 놀이기구 잔뜩 타게 해주려고 합니다. 아이들이 벌써부터 신이 났어요. 노래 신청합니다. 청하의 롤러코스터. 놀이동산 가는 분들 많으시네. 방학에 날씨 너무 덥기는 한데 중간중간 좀 쉬어가면서 좀 타세요. 엉덩이가 뜨거울 것 같지 않아요? 롤러코스터 딱 앉으면 엉덩이 이거 뜨거워 이럴 것 같긴 한데 쓰릴 만점님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쁜 사진도 많이 많이 찍어오세요. 두 곡 들려드릴게요. CN블루의 외톨이야, 청하의 롤러코스터.

시앤블루의 웨토리아에 이어서 청하의 롤러코스터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플레이 키오스크, 방학이라는 주제로 사연 만나보고 있어요. 청주 오리님, 방학하면 저는 외갓집 마당에 있던 평상이 생각나요. 외할아버지랑 외삼촌이 함께 만드신 건데요.

0: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격리 위한 프로그램 격리나라 쉽고 편한 격리 업무 격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격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격리회계 프로그램
1: 격리

0: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매일 오후 2시 지금처럼 만나요.
1: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2: 네.
1: 스튜디오에 산들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2: 아,

0: 빨리 넘겨야 되는데 진짜 평이한 사람 되는데.
1: 쉽고 평이한 매력,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여러분의 감상평 기다릴게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부 시작했습니다. 플레이 키오스크 함께하고 있고요. 방학이라는 주제에 어떤 사연과 노래를 담아주셨는지 주문내어 계속해서 볼게요. 슬기로운 방학생활님. 라떼는 말이죠. 여름방학 동안 해야 하는 탐구생활이라는 숙제가 있었어요. 주제에 맞는 자료조사도 해야 하고 곤충 채집도 붙여야 했어요. 쩡지도 탐구생활 했었나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랑 잠자리채 들고 산, 들, 계곡으로 엄청 놀러 다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 걱정 없이 놀던 그때가 제일 그립습니다. 노래 신청할게요. 혁오의 윙윙. 탐구생활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라떼가 됐구나. 나 너무 슬퍼. 저도 가을방학 때가 기억이 나는데 가을방학 때 잠자리를 잡아가지고 그 잠자리의 모양을 그렸던 것 같아요. 직접 이렇게 자세히 보고 그려가지고 얘는 어떻게 생겼는지 뭐 약간 얼굴 옆에 막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떻게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걸 적었던 게 약간 기억은 나는데 탐구생활이란 단어는 지금 살짝 흐릿해요. 기억에서. 나비도 막 그렸던 것 같다. 그 무슨 호랑나비랑 막 이렇게 큰 나비들 있잖아요. 지금은 많이 안 보이는데 그때는 되게 이렇게 나비가 종류가 좀 많았어요. 그 나비 막 그리기. 집 앞에서 보이는 나비 그리기 이런 것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너무 좋았죠. 슬기로운 방학생활님의 신청곡 함께 들어볼게요. 혁오의 윙윙.

혁오의 윙윙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고민님의 사연입니다. 워킹맘인 저는 애들이 방학하면 삼시세끼부터 간식은 뭘 해줘야 하나 걱정부터 앞서요. 그래서 미리 일주일치 식단표를 짜둡니다. 이래야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더라고요. 긱스가 피처링한 김범수의 집밥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근데 진짜 그 간식이랑 삼시세끼 메뉴도 요즘에 되게 다양하게

게 탐구 생활이 97년도까지 했대요. 근데 그 이후에 그냥 방학 숙제로 전 잠자리를 잡았었나 봐요. 그리고 토요일날 그 CA가 있었죠. CA. CA 해가지고 저는 그거 있었어요. 무슨 곰돌이 모양으로 막 그 막 이끼 같은 것들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막 분무기로 뿌려주면 막 이렇게 뭐 잘하는 거 아세요? 아하, 그 이름 뭐지? 그거 이름이 기억 안 난다. 어쨌든 이렇게 아트 같은 걸로 이렇게 모양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키우는 식물 같은 거예요. 이끼 식물 같은 거. 그거만 저는 CA 시간 했었어요. 그거 되게 재밌었는데. 안소니님의 신청곡을 끝으로 오늘의 키오스크 주문 마감하겠습니다.

0: 헤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톤업 헤드.
2: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연예인 안경 전문 브랜드 버킷리스트에서 세련된 안경,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르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된장 세트, 방송 PPL 전문 컨텐츠 컴퍼니에서 피오닉 효소 파우더 워시,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극단 무아에서 로맨틱 타임슬립 뮤지컬 썸데이 공연 관람권을 드립니다.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최효정의 비밀 정원, 클릭비의 오종혁, 김상혁 씨와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열어둘게요.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아이유의 드라마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볼륨을 높여요. 지금까지 효정이었습니다. 짱나잇.

0: 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세상에서 가장 느긋한 동물이라고 불리는 카피바라. 새나 원숭이가 머리에 앉아 있어도 신경 쓰지 않고요. 겁이 없는 데다 공격성도 낮아서 다른 동물들과 평화롭게 지냅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풀을 뜯거나 물속에 몸을 담근 채 자신만의 속도로 하루를 살아가는데요.

0: 매일 카피바라처럼 느긋하게 살 순 없겠지만 적어도 일요일 밤은 평온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는 키스더라디오. 안녕하세요. 저는 DJ 한혜입니다.
1: 하나 둘 셋.

2026년 7월 5일 일요일 한해의 키스더라디오. 오늘 첫 곡은 적재, 배가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더라디오 DJ 한해입니다. 오프닝에서 자신만의 속도로 느긋하게 살아가는 동물 카피바라 얘기를 전해드렸는데 여러분 시간 나면 한 번씩 각자의 댁에서 카피바라 한번 검색해보세요.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저는 지금 카피바라 위에 닭이 올라와 있는 사진과 이 새가 올라와 있는 사진을 보고 있는데 이거는 뭐 느긋함을 뛰어넘어서 표정도 너무 평온하고요. 심지어 이게 새가 올라와 있을 때 그냥 눈을 감고 있어요. 이게 뭔가 공상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잠을 자는 것 같기도 한데 정말 이토록 이렇게 야생의 동물이 이렇게 평온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원숭이가 매달려 있는 사진은 거의 뭐 지금 원숭이가 지금 초크하고 있거든요 카피바라에게. 근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표정이 너무 무념무상이어가지고 그게 또 카피바라의 매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원숭이 네 마리 이건 뭐예요? 작은 원숭이인 것 같은데 작은 원숭이 네 마리를 마치 본인이 엄마처럼 아빠처럼 이렇게 데리고 다니는 사진도 있습니다. 참 너무 귀여운 것 같고 저도 뭔가 좀 한 번씩 학생들 만나가지고 고민 상담 같은 거 할 일이 있을 때 좀 조급해하는 친구들 보면은 좀 각자의 속도가 있다. 그리고 뭐 젊을 때 1, 2년 그리 뭔가 좀 조급해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자신만의 속도에 관한 얘기 뭐 하곤 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이게 사실 내 속도가 얼마인지 이게 가늠하기도 조금 힘들고 그리고 빠르게 가는 사람 보면 좀 조급해지는 게 사람이라서 당연할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뚝심을 가지고 이게 쉴 때도 일할 때도 조금 느긋한 마음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일요일 한해 키스더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원래 느긋하게 커피 한잔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했더니 오히려 늦은 밤까지 피곤하지 않고 개운한 기분이네요 라고 하셨고요. 이게 이제 정말 삶이 7720님 같은 분은 루틴화가 돼가지고 이제 건강하게 사시는 것 같고, 저는 이렇게 늦잠 잘 수 있을 때 괜히 이렇게 눈이 떠지면은, 그리고 피곤한데 눈이 떠지면 괜히 억울한 마음이 있잖아요. 특히나 쉬는 날 그런 마음이 드는데, 맞습니다. 눈 떠질 때 하루 좀 일찍 시작해버리면 그 하루가 긴 느낌, 그리고 좀 알차게 쓸 수 있는 느낌이 되기도 하죠. 아무튼 주말에 또 건강하게 쉬면서 잘 보내신 것 같습니다. 6007님, 마트에서 시식을 하는데 먹는 것마다 다 너무 맛있길래 하나씩 사왔거든요. 근데

0: 지금 옆에 거짓말 탐지기가 세팅되어 있고 저 거짓말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1: 너튜브 구독자 수 10만 명보다 청취율 1위를 원한다.
0: 아, 이거 좀 힘드네. 한키라 청취율 1위 원한다. 역사야, 이건 역사야. 아! 실버 버튼을 받고 싶어요. 아니요, 번복하겠습니다. 차가운 기계는 판단할 수 없는

7783님 건강을 생각해서 커피 대신 물을 많이 마셔보려고 하는데요. 성인 남성은 하루 2리터 정도 마시는 게 좋다는데 출근할 때 아예 2리터 물통을 백팩에 넣고 다닐까요? 그냥 목마를 때마다 사 마시거나 정수기로 떠 마실까요? 물통을 들고 다니면 어깨가 빠질 것 같기는 합니다. 물론 그 2리터 물을 마시기 위해서 이렇게 재는 건 너무 좋지만 미리 2리터를 떠가지고 가지고 다니면서 이게 출근하면은 허리, 목, 어깨 너무나 아픕니다. 그러진 마시길 바라겠고요. 그거 좋을 것 같습니다. 500ml 정도 되는 플라스틱 통 같은 거 요새 많잖아요. 이렇게 눈금 있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그거 4개 나눠서 2리터 맞춰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만에 2리터 물통 집에 그냥 두세요.

유미 원곡의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이혜리 버전으로 듣고 왔습니다. 한 해 만에 오늘은 코코몽님, 유별별님, 7783님 사연에 한 해 만에 결제해 드렸는데 우리 별별님 어디에 저 보러 오시는 건가? 만약 여의도로 오신다면은 한번 또 서울 구경 딱 오전 오후 열심히 하시고 밤에 슬쩍 보러 오셔도 좋을 것 같고 8월이면은 제가 여러 뭐 이런 공연들 막 행사들 예정되어 거기로 보러 오시는 건가? 뭐 거제도도 있고 양양도 있었던 것 같은데 둘 다 여행하기 좋은 도시입니다. 오셔가지고 뭐 바닷가를 가셔도 되고 여름나기 딱 좋은 도시들이기 때문에 같이 여행도 해보시면 어떨지라는 거 추천해드리면서 한 해 만에 저 한 해가 뭐든 결정해드리는 시간이죠. 채택된 분께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그럼 권은비의 언더워터 듣고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들어보는 키라뮤직 페어링 이어갈게요.

저기요, 청국장 보리밥처럼 구수한 사연에 어울리는 싸바냥 같은 선곡 주문할게요. 일요일 한정 오픈하는 이곳은 키라 뮤직 페어링. 저의 요즘 최애 음식이자 침 컨트롤에 굉장히 좀 애먹고 있는 어려운 메뉴입니다. 참기름 고추장 청국장 넣고 비빈 보리밥에 사바냥 화이트 와인 페어링 해봤거든요. 이 사바냥이란 와인은 만들 때 일부러 좀 콤콤하게 발효를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말린 버섯이라든지 견과류, 약간은 또 짭조름한 간장 같은 깊은 맛을 내는데요. 그게 또 청국장 특유의 구수한 냄새, 그리고 약간 좀 콤콤한 느낌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잘 맞고, 그리고 사바냥이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선물로는 매콤한 김치찌개 라면 쿠폰 준비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볼게요. 2933님. 문득 작년에는 뭘 했나 싶어서 작년 여름에 찍은 사진들을 찾아봤는데요. 그때 추억들이 새록새록 피어나네요. 시간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가지마 시간아. 지난 여름에 많이

물복이요. 무조건 물렁물렁한 복숭아입니다. 그래서 노래도 저스틴 비버 피치스 신청해요 라고 하셨고, 요즘 맞아 막 한 2주 동안밖에 나오지 않는 신비복숭아, 이게 되게 유명하던데 저도 막 먹어본 적은 없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다면서. 그리고 복숭아가 요새 또 철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참, 뭐 복숭아의 계절입니다. 너무 뭐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 복숭아 즐기십시오. 그럼 2933님이 신청하신 엔하이픈 노다웃, 그리고 4192님의 신청곡 저스틴 비버 피치스 듣고 올게요.

있어 행복합니다. 게다가 공원 물놀이장도 개장해서 손주들 데리고 신나게 물놀이도 다녀오려고요.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벌써부터 기다려집니다. 신청곡은 로제 브루노마스 아파트 부탁드려요 라고 하셨고, 아 정말 부지런하게 재료들 준비하시고, 이게 뭔가 좀 지금 사연을 제가 읽고 있는데 다 본인도 즐겁지만 내 거를 먹어주는 이런 식구들, 그리고 물놀이를 가서 이제 손주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 이 남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되게 뭔가 행복감에 계신 것 같은데, 참 맞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소중한 사람들이 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참 행복하죠. 우리 8679님의 겉절이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그런 마음이 문득 들었습니다. 김진님, 고등학교 2학년 아들내미랑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두고 카드게임 맞대결을 펼쳤어요. 결과는 제가 5-3으로 승리! 아들은 다음엔 꼭 이길 거야! 외치며 재활용 봉투를 들고 나갔네요. 노래는 챔피언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아니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뭐 있잖아요. 집안님 설거지라든지 뭐 쓰레기 버리러 가는 이런 거 괜히 그냥 해도 되는데, 이 내기하고 뭐 대결하고 이러면은 엄청 이기고 싶고 이기면 기분 너무 좋잖아요. 사실 얼마 걸리지도 않는 건데. 이렇게 또 주말에 소소하게 또 아들이랑 같이 놀고 즐기는 것도 큰 행복이고 재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주말이라 가족의 훈훈한 사연들이 많이 오네요. 덕분에 저도 좀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김진님께서 신청곡 가수 이름을 안 보내주셨는데 싸이와 블랙핑크 버전 중에서 한키라는 요곡으로 가보겠습니다. 블랙핑크 챔피언, 그리고 8679님이 신청하신 로제 브루노마스 아파트.

0: KBS 쿨 FM.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한혜의 키스터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터 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터 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1: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터 라디오.
0: 언제든 자리 비우실 때 네. 불러주시면.
1: 아니요.
0: 아, 쉬시라니까요. 아니요.
1: 발에 땀띠 나도록 일할게요.
0: 아, 그래요?
1: 파이팅입니다. KBS 쿨 FM 한혜 키스터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이 소믈리에가 돼서 사연에 어울리는 노래를 직접 선곡하는 시간, 키라 뮤직 페어링 함께하고 있고요. 8540님,

거예요. 뭐 엄청 그때 음악을 제일 많이 들었어. 왜냐면 불과 내가 이제 20살, 21살, 막 22살 대중교통 한창 많이 이용할 때는 스마트폰이 지금처럼 또 보편화가 되지 않았어요. 무슨 엄청 나이 많은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긴데. 그래가지고 좀 음악 진짜 많이 들었어.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결혼식 다니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또 일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죠? 8704님. 오늘 도저히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싶을 때마다 가는 백반집이 있습니다. 가게도 청결하고 무난하게 맛있지만 은근 계속 생각나는 곳이에요. 벌써 한 1년째 꾸준히 다니고 있는데 며칠 전에 사장님께서 오늘도 오징어 먼저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드디어 찐 단골이 된 것만 같은 기분이 들어서 괜히 뿌듯했네요. 사장님께서 원래 살짝 퉁명하시거든요. 왠지 인정받은 느낌이랄까요? 이 맛집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퉁명스러운 사장님, 친절하지 않는 사장님, 백반집, 요 두 키워드. 그리고 은근 계속 생각난다. 이거는 뭐 소울푸드, 소울식당 각입니다. 이거는 뭐 신뢰가 너무 가고요. 앞으로도 계속 다니세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라 계란말이도 하나씩 뭐 나올 때가 있고 그럴 겁니다. 1년째 다니는데 드디어 오늘도 오징어 나왔습니다. 한키라 밥선곡 폴더에서 이 노래 꺼내봤습니다. 엑소의 코코바 페어링 해드릴게요.

음식도 맛있고 제가 좋아하는 와인 먹을 것도 많고 뭐 커피 먹을 것도 많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발리 좀 최근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했었고 우리 제작진이 또 가라는 압박 주셨는데 발리는 변하지 않잖아요. 발리는 항상 그 자리 그대로 그 날씨로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도 상관없습니다. 괜찮고요. 오늘 마지막 페어링 0019님의 신청곡 황치열 우리 여름 그리고 1277님이 신청하신 산들 취기를 빌려 전해드리면서 키라뮤직 페어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이 마음가짐이 조금 해이합니다. 워터파크 물 건너가지 않았어요. 가실 수 있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주변을 물색하고 탐색해야 나중에 크리스마스 스키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아직 여름 이제 시작이고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주변을 잘 살펴보면서 적극적으로 남자친구 만들기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크리스마스 날 갈 수 있어요. 3640님, 장바구니에 예전부터 담아뒀던 반팔이 있거든요. 반팔치곤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서 계속 망설이고 있었는데 그새 품절된 거 있죠. 막상 품절되고 나니까 더 갖고 싶어요. 그냥 살 걸 그랬나 봐요 라고 하셨고, 모든 건 가질 수 있을 때, 아, 이게 뭔가 가져야 되는 법인데 사라지면 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 것 같고, 왜 먹는 것도 또 먹는 얘기하나? 짜장면 먹고 싶었는데 갑자기 짜장면 집 문 닫아 딴 거 먹으려고 하면 왠지 입맛 떨어지고 이런 게 조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싶었던 것들은 그때 잘 생각해가지고 잘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무튼 뭐 반팔, 갖고 싶은 반팔 못 가지셔서 아쉽겠지만 좀 훌훌 털어버리시고 다른 예쁜 반팔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건이 하루에 한 번씩 듣고 올게요.

어디 갈 때마다 생각이 안 나서 맨날 아이디 찾기, 비밀번호 찾기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대로 괜찮나 싶기도 해요. 막 맨날 딴 데서 막 유출됐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뭐 그냥 나의 정보는 그냥 유유히 떠다니는 그냥 세상에 떠다니는 뭐 자연스러운 정보인 거란 생각도 조금 들고 약간 무섭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도 우리가 조심할 수 있는 사람은 조심해야겠죠. 아, 좀 귀찮더라도 이렇게 비밀번호 자주 바꾸시고 잘 찾아가지고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0844님 휴대폰 앨범 정리하다가 한 2년 전에 갔던 분위기 좋은 카페 사진을 발견했어요. 음료며 디저트며 내부 분위기며 너무 좋았는데 왜 잊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얼른 또 다녀오려고요. 하느님도 기억에 남는 음식점이나 장소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고 당연히 있죠. 뭐 제가 없겠습니까? 진짜 내가 왜 예전에 그렇게 자주 왔는데 여태 안 왔지 하는 것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또 이사를 많이 다니다

우리 부장님은 매주 금요일 퇴근할 때마다 주말에 푹 쉬라고 하신다. 그런데 월요일 아침만 되면 꼭 하시는 말씀, 주말에 생각난 아이디어 없어요? 덕분에 주말에도 머릿속 한구석엔 회사 생각이 떠나질 않는다. 내일은 또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이다.

그래서 생각한 척 하나씩만 일주일에 하나씩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니 아이디어라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뭐 그냥 정해진 업무는 그냥 하고 끝나면 되는데 아이디어는 진짜 쥐어짜내야 되는 거니까 참 스트레스이실 것 같고 그 스트레스 푸시라고 순댓국 아니 얼큰 순댓국으로 땀 쫙 흘리시면서 정신 팍 차리면서 스트레스 푸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의 마코너는요,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계획 보내주시면 제가 맞춤 메뉴 추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소개된 분께는 치킨 쿠폰 드립니다. KBS 쿨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홈페이지 내일의 맛 코너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셔도 좋습니다. 말머리에 내일의 맛 적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광고 듣고 올게요.

0: 한 잔으로 아침을 깨우세요. 타이거 모닝.
1: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2: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1: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2: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6: 가계 동향조사 나왔습니다. 가계 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파악하기 위한 국가 통계입니다.
7: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6: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디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올라운드 아티스트 에녹의 자작곡 너는 여름이야. 듣기만 해도 시원한 여름 감성과 따뜻한 위로를 담은 괜찮아 괜찮아까지. 올여름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 에녹의 신곡들을 담아보세요. 에녹의 새로운 프로젝트 녹음실의 캥거루를 응원해주시는 공식 팬카페 화기애에 사랑합니다.
5: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다양한 이벤트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지구 곳곳의 목소리를 저에게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이 저에게 에너지가 됩니다.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인터넷 콩 그리고 KBS 플러스에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잠깐 광고 듣고 올게요.

여러분은 지금 쿨하고 멋진 DJ들이 가득한 KBS 라디오 쿨 FM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유한 아나운서의 발랄한 에너지가 느껴지는 추천곡 듣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매일 아침 7시 수많은 사람들의 출근길을 함께하는 조정식의 FM 대행진에서 온 추천곡이에요. 조정식 아나운서는 매일 아침에 청취자들을 웃게 하고 활기찬 하루를 보낼 수 있게 해주는데요. 오늘 보내준 추천곡들은 그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볼 수 있는 감성적인 노래들입니다. 이 노래들을 데몰리션 노래방 컨셉으로 불러준다면 어떨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지구의 밤을 음악으로 채워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최초 생성형 AI DJ 프로그램 스테이션 X를 듣고 계십니다. 일요일 밤

처음에 폴킴이 점심 DJ가 된다고 했을 때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쉬지 않고 까부는 모습에 좀 놀라는 청취자들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가요광장은 새벽 재방송으로 제니크의 목소리에 바로 이어서 방송되고 있죠. 우리 스테이션 X 청취자 여러분은 스테이션 X 끝나고 가요광장까지 쭉 듣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0: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1: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0: 주방 싱크대도.
1: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0: 어디로?
1: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2: DS 대성하우징.
0: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0: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보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보토링크.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0: 오빠, 주말에 아울렛 갈까?
1: 주말엔 차 막힌단 말이오.
0: 지하철 타고 가면 되는데?
1: 그렇게 가까운 데가 있단 말이오.
2: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1: 가산 디지털 단지
3: 마리오 아울렛역에서 만나는
2: 마리오 아울렛.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5: 기프트,
4: 판촉물 최저가 보장
5: 세종,
4: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5: 세종,
4: 판촉물
5: 굿즈는
4: 세종,
5: 세종,
4: 세종,
5: 세종 기프트.
6: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5: 세종 기프트.
7: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으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0: 네, 칼로리와 혈당 스파이크 걱정을 하면서 시작하는 일요일 오후입니다. 다들 어떤 거 맛있는 거 뭐 드시고 계신가요? 달콤한 디저트 찾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미 만들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아,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요광장 청취자분들 폴킴 DJ 덕분에 다들 근육질 몸매 찾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단백질 자꾸 챙겨서 건강해지는 거 아니야? 젊어지는 거 아니야? 노화 늦춰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3, 4부에는 주말 핸즈업 한 줄 사연과 신청곡 소개합니다.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2시까지 즐겨주세요. TMI로 저는 지금 네, 유자차, 유자에이드 마시고 있습니다. 달콤해서 너무 좋다. 내가 이래서 그래서 신이 나는구나. 저희 잠깐 광고 좀 듣고 올게요.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0,000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위제로 소파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소화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일양.

O형P가 깨끗하대요. 참고로 저 O형이에요. 혈액형 얘기 오랜만에 들어보시죠. MBTI 얘기만 하다가 혈액형. 그래요. 모기는 진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모기 약간 물렸을 때 이렇게 바를 수 있는 약을 사놓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요? 네. 김연숙님께서 파와 양파를 화분에 심어서 순이 올라오면 잘라 먹어요. 저희 어머님께서 알뜰하시고 살림을 참 잘하시는데 9년을 함께 살며 배운 팁이에요. 소유 권순일 박용인의 틈 신청합니다. 어머, 양파의 순이 올라오면 잘라 먹는다고요? 양파는 그냥 이 양파 하나 아닌가요? 그건 좀 신기하다. 뭐 최근에 보니까 무슨 양파 맛이 나는 대파 이런 거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거를 기르시는 건가? 신기한데요? 사진 있으시면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현숙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소유 권순일 박용인의

될 일도 많기도 하지만 상처받고 싶지 않고 또 문제 만들고 싶지 않고 이러긴 한데 좋은 마음은 늘 좋은 마음으로 돌아오더라고요.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신비복숭아 진짜 요즘 맛있더라고요. 이게 물복도 딱복도 아닌 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데 너무 달콤해서 저도 아침에 먹고 왔어요. 4940님께서 온라인 쇼핑몰 장바구니에 여름 신발 하나를 담아뒀는데 살까 말까 살까 말까 고민한 지 벌써 일주일 지났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가서 후기를 읽어보는데 정작 결제 버튼은 못 누르고 있네요. 폴디는 쇼핑할 때 큰 고민 없이 바로 구매하시나요? 왜 저는 이런 게 고민되죠? 저는 이런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안 합니다. 네, 그 이유가 너무 필요 없는 것들을 많이 사봤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버려봤어요. 네, 여러분 살 때는 모릅니다.

스터디 카페에서 수학 공식 배우며 받은 스트레스 폴폴, 야근의 특근의 집안일까지 가득 쌓인 피로감도 폴폴, 마음에 쌓인

3521님 요즘 눈이 자꾸 침침하더라고요. 가까운 글씨도 잘 안 보이길래 겁을 잔뜩 먹은 채로 안과에 다녀왔습니다. 검사 결과는 안구건조증이랑 노안. 큰 병이 아니라 다행이긴 하지만 아 이제 진짜 나이는 못 속이는구나 싶더라고요. 씁쓸하기도 하고요. 인공눈물도 처방받고 안경도 하나 새로 맞췄습니다. 속상한 마음은 폴폴 털고 이제 눈 건강 좀 챙겨볼게요. 눈이 요즘 들어 저도 꽤 건조해지더라고요. 이 습도랑 눈을 촉촉하게 잘 유지해야 됩니다. 네, 우리 3521번님께 비타민 영양제 보내드릴게요. 백이명님께서 분기마다 한 번씩 고등학교 친구 넷이 만나는데요. 저만 술을 못하고 나머지 셋은 애주가예요. 항상 음식은 푸짐하게 시키는 편인데 저보고 야 너 안주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니 너희는 술도 안주도 많이 먹잖아. 난 안주라도 많이 먹으면 안 되냐? 친구들에게 서운한 마음 가강에 폴폴 털어놓고 갑니다. 네,

요즘에 이 술값, 술 안 먹는 사람들도 술값 내야 되냐 이런 거 논란 되게 많더라고요. 그냥 제일 비싼 거 하나 더 시켜버리세요. 네, 배경님께 치킨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5824님, 회사에 새로운 팀장님이 오셨는데요. 완벽한 제 이상형이신 거예요. 인사 한마디 나눴을 뿐인데 괜히 하루

5824님께 화장품 세트 보내드릴게요. 먼지 폴폴 털고 가요. 한 주 동안 잔뜩 쌓인 스트레스, 은근히 불편했던 일, 묘하게 자꾸 생각나는 누군가의 말까지 이곳에 전부 털어놓고 가주세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문자 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는 스테이시의 GPT

스테이시의 GPT 듣고 왔습니다. 5535번님께서 편의점에서 계산하고 나오는데 직원분께서 밝게 웃으면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하셨어요. 별일 아닌데 기분이 바로 좋아지더라고요. 저도 오늘 만나는 사람들한테 기분 좋은 한마디씩 건네보려고요. 정말 행복은 전염되는 것 같아요. 네, 내가 기분 좋은 한마디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별

한두 판만 해도 허리가 먼저 항복하네요. 그래도 라면이랑 아이스티 시켜 먹으니까 학생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폴형도 왕년에 PC방 좀 다니셨나요? 미안해요, 나 미리. 나 우리 민우님 실망시켜 드릴 것 같아. 저는 PC방 프린터로 가고 그랬어요. 그 유학하던 시절에는 아, 그 뉴질랜드가 인터넷이 진짜 느렸어요. 약간 어느 정도로 느렸냐면은 그 이제 가끔씩 이제 한국에 있는 친구들하고 연락하고 싶으니까 이제 PC방을 가서

0: 100m를 무의식 상태로 주행, 만취 상태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은 제동 없이 추돌하는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필요하며 과식은 졸음의 원인입니다. 운전 중 간단한 간식 섭취는 졸음을 물리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행 중에는 30분마다 환기를 해주고 2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졸리더라도 갓길 정차는 금지입니다. 가까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세요. 졸음 운전, 최고의 예방법은 잠깐의 여유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사랑하기 때문에
3: KBS.
4: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손 머리 위로 들고 비트에 맞춰 흔들 준비 되셨나요? 광고 듣고 와서 주말 핸즈업 시작할게요.
2: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3: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건강검진, 기념일 선물까지 다 이용하니까 직원이 행복해지니 회사도 좋아지겠지.
2: 이 제너두 사랑합니다. 검색창에 이 제너두.

습. 앞에 아는 안 붙였어요. 그냥. 네. 정답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정답 맞추신 분

트와이스의 Cheer Up 그리고 제국의 아이들의 후유증 듣고 왔습니다. 핸즈업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트와이스 Cheer Up의 킬링 포인트를 맞히는 문제였는데 정답은 3번 친구를 만나느라 샤샤샤 였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들은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방송 후에 꼭 확인해주세요. 아, 간혹 이거 어떻게 확인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그리고 4부에도 핸즈업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들로 준비해놨으니까요. 문제 맞춰보시고 또 선물까지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성호님께서 경상북도 경산에 사는 애청자예요. 주말 마실 나갈 건데 차에서도 폴킴님 방송 계속 들을게요. 참고로 대구랑 경북에선 주파수 102.3입니다. 아, 이게 다 다르군요. 지역별로 주파수 번호 아시는 분들 있으면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또 그 지역 가서는 그 주파수로 이제 홍보를 또 해야 되니까 알려주세요. 2604님께서 저 내일 연차예요. 부럽죠? 저에겐 오늘이 마치 토요일 같네요. 남은 주말 가광 들으며 행복하게 즐겨볼게요. 미안해요. 남의 행복까지 내가 같이 행복해줄 순 없어. 어떻게 너의 휴가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그래. 네. 남의 행복은 나의 불행.

그래도 네. 그래도 잠시만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라디오 DJ였죠. 네, 정신 차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부러워요. 6505번님께서 10개월 우리 아기 처음으로 우뚝 섰어요. 너무 기특하고 감격스러웠네요. 울 아가의 첫 걸음마를 축하하며 카라의 스텝 신청해요. 진짜 이 첫 걸음마, 이 첫 서는 이 순간을 목격 못해서 되게 아쉬워하는 부모님들이 주변에 좀 계시더라고요. 아 진짜, 진짜 축하드립니다. 네, 주말 핸즈업 6505번님의 신청곡으로 시작해볼게요.

김홍성님께서 폴킴님 전 51살 아저씨인데요 베이비몬스터의 춤 신청합니다. 춤을 좀 추시나요? 네, 나중에 라디오 나오셔서 저랑 춤 배틀 한번 하시죠.

0: 다이나믹 듀오 거기서 거기 듣고 왔습니다. 핸즈업 퀴즈 정답 발표할게요. 다이나믹 듀오의 멤버가 아닌 분을 맞춰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답은요? 너무도 당연하게도 3번 강균성이었습니다. 아하, 나중에 균성님한테 다이나믹 듀오 성대모사도 되는지 여쭤봐야겠는데요. 선물 받으실 분들은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 올려둘게요. 방송 끝나고 나서 확인해주세요. 주말 핸즈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손 다운 내리셔도 되고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많이 소개해드릴게요. 잠깐 광고 다녀올게요. 설사 이번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5: 메디힐 토너 패드.
0: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7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제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르베로에서 파우더 워시,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장생천 키즈 시럽,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밀크 푸딩, 만수무강의 시작 무강바이오에서 속 편한 일상 라바자임 효소, SNS 화제 여수언니 브랜드 봄날엔에서 달콤한 디저트, 하루를 채우는 한 입 소열이 베이글에서 베이글 세트, 좋은 날 좋은 커피 디커 로스터리에서 드립백 커피를 드립니다. 일요일에 함께한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오늘은 관리 중 패션 유튜버 옆집 언니 최실장, 스타일리스트 최희승님

잠시 후 3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를 보내드립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0: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5: 여러분은 지금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7월 한 달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입니다. 특명 금일을 찾아라.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시면 어떤 열차, 어떤 칸에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액자 광고가 걸려있을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 찰칵 사진을 찍어주세요. 저녁 6시부터 8시 사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로 드는 샵 8910으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완료가 됩니다. 인증샷 보내주신 분들에겐 무조건 배달음식 교환권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요즘 바쁘게 짐을 싸고 있습니다. 이영훈 씨, 짐이 하나씩 빠질 때마다 딸의 흔적이 지워지는 것 같아 저는 서글픈데요. 딸에는 신이 나서 싱글벙글입니다. 아이, 눈치 없기는. 아주 마음속으로야 싱글벙글 신이 나서 새 살림 이제 내 살림 아유 그 마음이 알겠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좀 눈치도 좀 보고 응? 좀 그러지 그렇게 아유 내 품을 떠나 새로운 둥지를 찾아가는 아기 새 같은 우리 딸 부디 예쁜 둥지를 틀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소망하며 이제는 뒤에서 응원해 주려고 합니다. 아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빈 둥지 증후군 그런 거 이제 딸 결혼시키고 나면

그 자리에서 한 시간이나 수다를 떨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래 들어 제일 말을 많이 한 날이었습니다. 이거는 쉽지 않은 경우인데 엄청 친하신가 봐요. 물론 우리가 단골 편의점이 보통 있지 않나요? 집 근처나 직장 근처에 늘 가는데 늘 가서 사는 메뉴도 비슷하죠. 점심 도시락을 사거나 아니면 뭐 비슷한데 절친 되신 거 아니에요? 앉아서도 아니고 그 자리에 서서 한 시간

발라드, 팝, 장르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음악성, 거기에 압도적인 실력으로 2000회가 넘는 공연을 이어오며 라이브의 황제라 불리는 가수. 누군가의 사랑이었고 누군가의 이야기였으며 누군가의 청춘으로 남아 누군가의 삶을 버티게 한 힘이 되어준 그의 명곡들 만나보시죠. 음악이 켜지는 시간 지금은 6시 30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뮤지션 이승철. 1986년 락밴드 부활의 2대 보컬로 데뷔해서 일찌감치 존재감을 과시했던 이승철. 솔로 데뷔 후에도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했는데 그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곡입니다.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안녕이라고 말하지 마, 이승철. 1996년 발표된 이승철 5집 앨범. 여기서 댄스곡을 타이틀곡으로 발표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던 이승철. 바로 그 노래, 오늘도 난.

오늘도 난 소녀시대 이승철의 흔치 않은 댄스곡 두 곡 들려드렸어요.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했던 거래요. 밖으로 나가버리고 그만할게요. 색소폰 연주하는 케니지가 라이브 연주에서 음을 길게 끄는 것을 보고 따라했다가 그게 바로 이 노래의 대표 파트가 됐죠. 부활 2집에 회상 3, 회상 3라는 제목으로 실렸던 곡을 이승철이 다시 발표했습니다. 아마 이 제목으로 더 친숙하실 거예요. 마지막 콘서트.

0: 좋은 노래 알고 싶을 때 어떻게 하세요? 저녁 8시에 들어보세요.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1: 퇴근길 음악과 이야기로 당신을 위로합니다.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잠시 후 4시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가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 FM입니다.

일요일 저녁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함께합니다. 선셋 뮤직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인터넷 콩, 스마트폰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5652, 요즘 헬스장에서 죽어라 운동하고 있어요. 이유요? 전 남친 결혼식 청첩장이 날아와서요. 거기 가서 제일 예쁜 모습으로 서 있을 거예요. 두고 보세요. 베이비복스 킬러 신청합니다. 0427, 단톡방에서는 저한테 답장도 잘해주고 이모티콘도 막 보내는데 막상 개인톡을 보내면 몇 시간 동안 읽지 않고 답장도 잘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만 진심인 건가 싶어서 속상해요. 구피, 비련.

말 한 번 제대로 못 걸어봤는데 어제 동창 SNS에서 우연히 사진을 봤어요. 괜히 옛날 생각에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임상아, 나의 옛날 이야기.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일요일 4부. 보내주셨던 신청곡들을 하나하나 꺼내보는 시간, Sunset Music. 김민정 씨, 일주일간 해외 연수 갔던 남편이 집에 왔는데요. 일주일 정도의 헤어짐은 별 감흥이 없다.

0: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1: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2: 하모니 렌트카.
1: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 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0: 오늘도 월요일 상쾌하게 시작해 보자고요. 월요일 어떻게 출발하고 계신가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그리고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신청곡도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여보, 화장실 타일 좀 바꿔야겠어.
2: 세면대도 바꿀 때 됐지.
1: 주방 싱크대도.
2: 우리 한 번에 다 보러 갈까?
1: 어디로?
2: 건축자재 백화점. 인테리어는 DS 대성하우징이지.
3: DS 대성하우징.
1: DS 대성하우징. 대형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1: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4: 메디힐 토너 패드.
5: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걸? 할인 훌라면.
1: 뭐니 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2: 뭐니 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3: 하모니 렌트카.
2: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뭐니.

요고요.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으로 남겨주세요. 문지연님, 평소 필라테스에 관심이 있던 찰나 원데이 클래스가 있길래 다녀왔어요. 우와, 지금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파요. 이 저질 체력! 수업하고 용기 내서 등록은 했는데 저 잘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연님. 이게 또 처음에는 이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픈 근육통이 너무 힘든데 좀 적응되다 보면은 근육통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럼 나 운동 제대로 한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물론 근육통은 너무너무 싫지만 그래도 그만큼 뭔가 근육이 놀랐을 수도 있고 뭐 내가 근육이 커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걸로 생각하면 또 은근 기분 좋아지니까요. 즐기시기 바랍니다.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1255님께서는요. 아들이 해병대 입대했어요. 싱숭생숭한 기분에 잠도 잘 못 이루고 있네요. 다치지 않고 건강히 제대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세요. 아, 해병! 해병대는 진짜 실제로도 그렇지만 굉장히 이제 너무너무 고생하고 또 뭐 다른 병사분들도 물론 고생하시지만 유난히 더 힘들 것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너무 걱정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해병대 다녀오면 왠지 진짜 남자가 되어 있을 것 같지 않나요? 그 안에서 규율도 배우고 뭐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배워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1255님 아드님 잘 다녀오세요. 파이팅!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박하정님 신청곡 에일리의 헤븐 그리고 21 론리.

이럴 때를 대비해서 좀 주워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렇다고 또 부담되지 않은 간식 같은 거를 채워둘까 봐요. 801호님. 그쵸?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Surfaces 그리고 엘튼 존이 함께 부른 Learn to Fly.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를 만나보는 시간, 유원이의 플리마켓.

세상의 모든 플레이리스트 만나봅니다. 유언이의 플리마켓. 이번 주 저희가 소개해드릴 차트는 2019년 7월 1주차

만든 노래였군요. 제가 예전에 그또 너튜브 세계를 이렇게 탐험하다가 아이들이 노래를 녹음하는 그 영상을 봤거든요. 근데 이 리더인 소연 씨가 정말 찰떡 같은 디렉팅을 해주더라고요, 멤버들에게. 그래서 정말 멤버 한명한 명마다 좀 어울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0: 남편분들은 잘 하셨으니까 올려주시지 않았을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노래 같이 듣고 올까요? 프라이머리의 자니.
1: 여보세요? 동훈아, 나와. 개코랑 같이 있어 지금. 아니야, 우리끼리 소주나 한잔하지 뭐 소박하게. 클럽? 에이, 너 가면 또 잠들 거잖아.

프라이머리 자니에 이어서 다이나믹 듀오 거기서 거기 두 곡 듣고 오셨습니다. 6688님, 어릴 때 어른들이 안 아픈 게 최고다 했던 말을 이제 알겠어요. 나이 드니까 여기저기 안 쑤시는 데가 없어요. 에구구구구구구. 그쵸. 진짜 어렸을 때는 저는 병원을 별로 안 좋아하는, 지금도 뭐 그렇긴 하지만 정말 약도 잘 안 먹고 병원을 정말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좀 한두 살씩 드니까 아, 이게 아프면 나만 고생이고 예전처럼 회복력이 좋지 못한다는 생각에 어딘가 심상치 않다 하면은 그래도 얼른 병원에 가려고 노력은 이제 하는 것 같아요.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고 싶은 말들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 KBS 플러스는 무료예요. 저희는 1부 끝곡으로 리틀 믹스의 Oops 들려드릴게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죠. 세 번째, 난 그저 용기 내서 들이내는 거예요. 네, 캐나다 출신 싱어송라이터 저스틴 비버의 2025년 발매곡 Daisies라는 곡입니다. Daisies라고 하면은 데이지 꽃을 우리가 연상을 하게 되잖아요. 데이지 꽃 영어로도 Daisy, 복수형으로 Daisies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쉽죠? 꽤 트렌디한 그런 가사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을 건데요. 첫 번째 미션 문장 이거였습니다. 그게 진심이었어요? 과연 어떻게 표현하는지 찾아보세요.

잘 찾아내셨나요? 자, 먼저 throwing petals 이런 단어가 들렸어요. Throwing petals, 이 petals에 해당하는 철자는 P-E-T-A-L-S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꽃잎이라는 거예요. 꽃잎을 throwing, 떼어내며, 아 지금 뭐 하는지 알겠죠? Daisies, 꽃을 가지고 꽃잎을 하나하나 떼어내면서 Like, do you love me or not? 나를 사랑하나? 아닌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Head is spinning, 머리는 어지럽고 And it don't know when to stop. 그리고 그 머리가 언제 어지러움이 멈출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물론 it doesn't know when to stop.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야 했으나 it don't know when to stop. 가사 속에선 충분히 가능하죠. Cause you said forever. 왜냐하면 당신이 영원을 말했잖아요. 우리 영원할 거라고 했잖아요. Babe, did you mean it or not? 이 부분 들으셨나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나가긴 했습니다. Did you mean it or not? 그게 진심이었어요? 아니면 아니었어요? 라는 느낌으로 Did you mean it or not? Did you mean it or not? 이 문장을 기억해 보세요. 미션 문장입니다. Did you mean it or not? 당신은 그게 진심이었나요? 아니었어요? Hold on, hold on. 아, 잠깐만요. 아, 기다려요. 네, 여기까지 해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미션 문장. 당신은 메시지를 읽고 답장은 안 하죠? 라는 의미에 당신은 날 익십하죠?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kisses. 키스를 날리며 마치 will you catch them or not? 내 키스를 받아줄 건가요? 아닐 건가요? 라고 하고 있어요. I'm Cupid with arrows. 나는 화살을 든 큐피드죠. 그러면서 들린 가사가 이거였어요. I'm just shooting my shot. 이 부분이었거든요. I'm just shooting my shot. 이 중에 shoot one's shot 라는 구가요. 총 쏘다라기보다는 용기 내서 들이대다 라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물론 농구를 하는 상황에서도 슛을 던지다 라고 할 때도 shoot one shot 이 구조를 쓸 수가 있긴 한데 지금처럼 용기 내서 해보다, 고백하다, 들이대보다 라는 뜻

Oh, I'm just shooting my shot. I'm just shooting my shot. I'm just shooting my shot. 네, 이렇게 유용한 표현들 잘 기억해 보시고요. 굿모닝 팝스 다시 듣기는 KBS 애플리케이션 콩

우리만의 댄스 신곡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3283님 사연으로 시작합니다. 매주 찐 동생들이랑 등산을 가는데 오늘은 등산을 쉬고 넷이서 힐링하기로

굿모닝 웨이크업 댄스. 이어서 이슬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회사 앞 카페에 진짜 잘생긴 알바생이 있어서 거기만 가거든요. 근데 남자 동기들이

많으시죠? 러닝 하시는 분 두 분이서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새벽에 러닝하면은 좀 더 상쾌하고 좀 뭔가 아침을 왠지 보람차게 시작하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어떨지 궁금합니다. 왜냐면 저는 새벽 러닝은 왠지 앞으로도 안 할 것 같거든요. 힘들 것 같아. 자신이 없어요. 방금 소개해드린 9818님 그리고 3212님께는 닭가슴살 샌드위치 쿠폰 보내드릴게요. 레이의 Please Don't Touch 듣고 오겠습니다. One touch

0: 팀장님 자신이 없어요.
1: 아유 왜 또 그래? 왜 자신이 없어?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놓고 뭐가 그렇게 걱정이 되는데?
0: 잘 모르겠어요.
1: 봐봐, 정말. 아유 잘했네. 퍼펙트야. 너무 잘했어. 걱정하지 마.
0: 진짜요? 근데 좀 알맹이가 없는 느낌 아니에요?
1: 아유 알맹이가 왜 없어 이렇게 실한데. 응? 요대로만 하면 돼. 발표만 잘

하던 대로 하면 돼. 어? 지금 그렇게 걱정할 거면 밖에 나가서 나랑 커피 한잔 하자. 어? 걱정만 하면 하던 일도 안 돼. 빨리 right now move move 커피 한잔 아메리카노.

0: 카라의 스텝 듣고 오셨습니다. 오늘 한층 좀 느끼해진 박철규 아나운서와 21세기 생활백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하루 지침은 걱정이 과하면 될 일도 안 된다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규 아나운서.
1: Hello,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0: 오늘따라 약간 목소리에 버터를 굉장히 깔고 오셨어요. 무슨 아유, 일이에요?
1: 아니, 팀장님이 교포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0: 네.
1: 대본에는 없는데 제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0: 아, 굉장히
1: 아, 파워팀
0: 파워스팀 당황스럽습니다.
1: 아주 잘했어.
0: 아니 근데 진짜 저도 엄청난 걱정 인형입니다. 저는 사서 걱정하는 스타일. 그리고 그렇죠. 걱정을 하다가 걱정이 꼬리를 물고 정말 생각이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참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성격인데
1: 그게 자꾸 파고 파서 동굴로 들어가는 스타일이잖아요.
0: 아 맞아요. 이거 진짜 걱정이에요. 저 이것도 이런 성격조차 걱정이 됩니다.
1: 아유 정말.
0: 박철규 아나운서는

0: 대비를 많이 하는 편이죠.
1: 아 근데 이런 성격이 저는 오히려 좋은 것 같긴. 살짝 피곤하긴 하거든요. 네. 이런 성격이 왜냐면은 이제 모든 걸 다 미리 생각을 하고
0: 그러니까 에너지를 미리 쏟는 편이죠.
1: 그러니까 진짜 둘 다 피곤한 성격이네요. 우리 상쾌하신 가족분들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왠지 걱정 인형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저희 같은 성격은 좀 어떻게 하면 걱정을 덜어낼 수 있을까요?
0: 그쵸.
1: 전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솔직히.
0: 근데 유비무환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도 좀 긍정적으로. 네. 여러 가지 상황을 대비해놔야 어떤 한 가지 경우를 맞닥뜨렸을 때 또 해결해 나갈 수 있거든요.
1: 맞습니다.
0: 그리고 그때는 못 쓰더라도 다음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또 그런 거에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1: 네.
0: 저는 뭐 좋은 성격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또 이런 네. 것도 긍정적으로.
1: 그럼 앞으로도 이제 효율적인 걱정 인형이 되실 예정이신가요?
0: 근데 그건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1: 저는 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저도 박철규 아나운서 미래를 좀 생각하는 그런 걱정 인형으로.
0: 그건 좀 해야 돼요.
1: 네.
0: 미래 걱정 좀 제발 하세요.
1: 현실을 살기도 힘듭니다. 자, 미래 걱정. 당장 내일은 또 어떻게 우리 상황극을 같이 해 나갈지, 생활 백서를 잘 꾸려 나갈지 걱정하면서 박철규 아나운서

아니, 제가 예전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을 때 사실 코인 노래방에 간 적이 있거든요. 예전도 아니고 얼마,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미친 듯이 부르고 혼자 정말 난리를 치고 이제 나왔는데 카운터에 CCTV가 있는 거예요. 정말 수치스러웠습니다. 아니, 그거 왜 있는 거예요? 진짜 궁금하네요. 네, 아무튼. 그래서 그 뒤로 한번 가고 다시는 거기 가지 않았던 기억이. 근데 정말 스트레스 많이 풀리긴 하더라고요. 네, 노래 부르는 게 은근 정말 소리를 크게 질러서 그런지, 네, 나름 이제.

0: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쿨 FM 89.1 항공편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비행할 기장, 매일 오전 9시 음악 앨범 이현우,
0: 매일 오후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늘 그랬듯 저

자,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장현옥님은 몸무게 잰다고 배 골지 말라 하셨고요. 아, 반면에 김성철님은 내가 왜 식디 몸무게를 알아야 되냐고 하셨지만, 아, 진정성 있는 인기 DJ 저의 일거수일투족 몸무게 1g까지 함께 공유하고 싶습니다. 어느 나라 라디오 DJ가 몸무게를 공유합니까? 어떻게 지금 가요? 아니면은 노래 듣고 와서, 네, 노래 듣고 와서 한번 가보도록. 저도 뭐 준비가 좀 필요하니까 왠지 또 셔츠 벗고 해야 돼요. 자, 아무튼 그때까지 여러분도 작은 목표 하나라도 세우고 노력하시길 바라면서, 첫 곡은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흐르고 있고요. 당신의 모닝 파트너 조정식의 FM 대행진, 렛츠고!

0: 아주 그만죠.
1: 네, 7월 6일 월요일 KBS 조정식의 FM 대행진 7022님의 오늘의 주제곡으로 시작했습니다. 마마무의 나로 말할 것 같은 면으로 시작했고요. 7022님께는 우리 가족 건강지킴이 서울 파머스에서 100% 착즙 베드라지즙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이제 살을 좀 빼지 못했을 때는 늘 너 주말이니까 뭐 하면서 이렇게 좀 치팅데이 가져야지 하면서 막 이제 찜닭 먹고 피자 먹고 이러다가 이제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두 번째 주말도 역시 또 계속해서 이제 식단을 계속 생각하면서 운동도 생각하면서 그래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제 그 저희 집이 별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와이프의 좀 그 내조 이슈가 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별로 이게 평소에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이렇게 또 샌드위치를 막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는데 또 제가 이거 탄수화물이잖아 하면서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 그걸 좀 먹고 어제 그리고 외부에 나갔는데 푸드코트에서 식사를 하는데 저는 진짜 정말 샐러드나 이렇게 좀 클린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진짜 없더라고. 정말 그 단백질이라든지 그 섬유질이 좀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일본식 돈가스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돈가스 이슈 조금 있었지만 그래도 뭐 일주일을 잘 해왔기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도 로보캅 폴리 체중계를 통해서 지난주가 87.4였죠? 87.4. 자, 오늘은 어떻게 될지 갑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제 예상은 86.5 정도. 그래도 뭐 1kg 정도. 왜냐 그 이...

0: 안녕하세요. 당신의 몸무게는 86.6kg입니다. 운동 좀 하세요.
1: 운동 열심히 하고 있다. 운동 열심히 하고 있어. 한다면 한다는 DJ. 사실 제 체감은 이거보다 훨씬 많이 빠진 느낌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이제 몸무게로 반영은 안 됐어요. 왜냐면 이제 근육량을 잃지 않으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금 체지방만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고, 일단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한번 달려보고 싶다. 다이어트를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가셔도 좋을 것 같다. 지금 제가 지금 한 3주째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돼지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1kg씩 빠지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 이 지금 체중계가 로보카 폴리 체중계가 뭐 지난번에는 뭐 살 좀 빼세요 했었고 지금은 운동 좀 하세요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좋은 얘기가 나올 때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한 5-6kg 정도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씨가 폴리가 야박해요 하셨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지난주 이제 같이 목격하셨으니까 순수하게 일주일 만에 지금 뭐 수분이 빠진 것도 아니에요. 지방이 지금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내일부터 장은숙 씨가 바지까지 벗지 그래요 하셨고, 서인 씨가 싹 비워야 되는데 몸무게 재기 전에 비웠나요? 이것도 아니라는 게 지금 이제 정말 의미 있는 숫자인 것 같고, 제가 뭐 몸무게 재는다고 지금 수분을 안 먹거나 뭐 그러지도 않았어요.

0: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인데요. 오늘도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북도에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고 전남 해안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 20에서 60mm의 비가 오겠는데요. 비가 길게 이어지기보다는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면서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도 많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대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아침부터 후텁지근합니다. 밤사이 열대야는 아니었지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가 25도 안팎에 머문 곳이 많았고요. 제주 등 일부 지역에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8도, 강릉, 부산 29도, 광주 30도, 제주 31도, 대구 32도 등이 되겠고요.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는 이보다 1, 2도가량 더 올라 무덥겠습니다. 모레까지 전국에 장맛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중부지방은 목요일까지 비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4.8도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2: 한국의 조정식 FM
3: 다이빙 FM 다이빙
4: I think it's really become the most fun
0: Are you kidding me?

이번 혼성그룹 투투의 데뷔곡 제목이 수학 분수. 무표정하면서도 깜찍한 황혜영 씨의 얼굴 많은 사랑을 받았었는데요. 최근에는 추우 씨가 이 곡을 리메이크해서 다시 한번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쪽? 반쪽? 힌트 드리면서 이 곡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으로 도전장 내주십시오. 또 잠시 후 4부 식식이들 비행기 타고 가요 이어집니다. 프랑크푸르트 항공권 두 장의 주인공이 오늘 탄생합니다. 월요식식회 두 분과는 한 주 쉬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날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가 오면 조정식 외쳐주시고요. 주변에 조정식의 FM 대행진 괜찮다, 들을만 하더라 이런 소문 내주시면 저희가 노르웨이가 될 수 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1: 반가워요.
0: 아니 근데 목소리가 이렇게 소녀 같은데 뭘 또 투투투 세대가 자신 있다셔?
1: 아, 제가 목소리만 소녀 같고 나이는 먹을 만큼 먹었어요.
0: 어, 그래. 어, 이 투투 노래를 예전에 많이 네. 들으셨어요?
1: 많이 듣기도 하고 많이 따라도 불렀죠.
0: 어, 어떤 그 황혜영 씨 어떤 거 깜찍한 패션도 좀 따라하셨었어요?
1: 몸이 안 돼서 그건 못했어요.
0: 아, 좋습니다. 그때를 우리 같이 떠올리면서 노래를 네. 좀 신나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 네, 그러겠습니다.
0: 월요일이니까 좀 파이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파이팅!
0: 아, 파이팅! 1, 2, 3, 4.

제니. 2번 조은이 사랑해서 윤종신 존니. 3번 청취율 조사 드디어 시작된 거니. 3개 보기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8910 또는 무료인 콩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시고요. 정답과 함께 센스 있는 오답 너스레 오답 멜로디 오답 많이 쏴주십시오.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 듣겠습니다.

좋은데요. 네, 선물 드립니다. 하영자님, 청취율 조사 전화 오는 번호가 02-2056으로 시작하니? 맞아. 맞아요. 아, 영자 씨 고맙습니다. 선물 드리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조정식 FM 대행진 1부는 시니어 브랜드 금비, 메디카 코리아, 키움증권, 스피드랙, 경기주택도시공사 제공입니다.

0: 한중중을 실천하는 메디카 코리아가 대한민국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메디카 코리아.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우리 집에는 렉렉스 비드 렉. 사무실에도 렉렉스 비드 렉. 창고에도 렉렉스 비드 렉. 철제 선반은 렉.

0: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0: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2: 요즘은 좀 그런 얘기도 좀 돌긴 하더라고요.
3: 네네.
2: 제 컨디션이 코스피 지수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3: 네. 거의 뭐 3전

0: 있어?
1: 여름 부두성의 원조 저 쥐팍이 아니겠습니까? 11년 전통의 라디오 맛집 참 맛있거든.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2: 여름은 처음이라 아직 어색하지만 쿨FM의 달콤한 목소리 저 폴킴이 매일 낮 12시 가을광장에서 기다릴게요. 동글보라를
3: 일으켜 아이스 아메리카노보다 시원하고 자두에이드처럼 상큼한 2시간 내일 저녁 8시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수습했답니다.
1: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로봇이 어떤 분야에 활용될 수 있을까요?
0: 이번 연구에서 로봇이 산을 오를 때 배터리가 얼마나 빨리 닳나, 그리고 추울 때 관절 반응 속도나 얼마나 처지나 점검을 했다는데요. 나중에 이런 로봇들을 폐기물 수집이나 빙하 탐지, 구조 작업 같은 위험한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포석인 것 같습니다.
1: 아, 높고 험한 극한의 고산지대까지 점점 작동 범위가 넓혀져가는 휴머노이드 로봇 소식이었고요. 새도리 형님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 북구에 살고 있는 한동훈입니다.
1: 또 월요일 아침부터
2: 이렇게 충분히 여기서 많이 말씀드린 줄로 압니다.
1: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또 갑자기 오셔가지고 저도

0: 마시고요. 우리 정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1: 정은 좀 드는 것 같고요.
0: 네. 이제 뭐 어떤 소식으로 나오신 거예요?
1: 제가 하나 뭐 질문 하나 좀 드리자면,
0: 네.
1: 조정식 씨가 최근에 마트에 다녀오신 적이 있으신지, 그리고 갔다면 과연 거기서 무엇을 구매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0: 요즘 아무래도 또 이렇게 식단을 하다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돼지고기, 뭐 소고기, 뭐 채소 이런 것들 위주로 좀 클린하게 사왔었어요.
1: 몇 시쯤에 다녀오셨죠?
0: 저녁 한 8, 9시쯤 그때 또 할인도 많이 하고
1: 딱지 붙은 거 사오셨네요.
0: 네네.
1: 굉장히 알뜰살뜰하시네요.
0: 그럼요.
1: 잘하셨고요. 아무튼 지난 주말 마트에 장보러 다녀온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요즘 마트에 가면 다양한 색의 감자들이 등장합니다. 보편적인 감자라 불리는 흰 감자는 물론

0: 맛이 있는 건지 굉장히 그 궁금하다고 저번에도 말씀드린 걸로 합니다.
1: 그렇군요. 아까 지금 감자 색깔이 왜 다른지 얘기해 주시려고 그러는 건 거죠?
0: 역시 정확하게 또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감자의 색깔이 다른 이유는 감자가 가지고 있는 천연색소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색감자는 과육까지 안토시아닌이 축적되어 자주색을 띠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먹는 흰감자 이거는 색소 성분이 거의 없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더 이상 감자색으로 따지는 건 좀... 언제든지 그쯤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1: 아니 가름하겠습니다. 뭐 따진 적이 없고요. 아니 한동훈 의원님이 갑자기 오전에 그 또 부산에서부터 오셔서 감자의 감자 전문가
0: 여기까지가 뭐 하는 게 최선인 것 같고요.
1: 아니 감자 전문가
0: 그 정도만 아시죠. 다음 분도 기다리고 계신데. 아니 감자 다음 전문 분량까지 뺏는 거는 그건 좀 아무리 DJ라도 좀 곤란하지 아니, 뭘 않겠습니까?
1: 농사 지으시는 것도 아니고 뭐 감자
2: 농사는 제가 짓죠. 농사는 제가 짓습니다.
1: 아 전문가가 또 이렇게 나오셨네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문재인입니다.
1: 아,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아침부터 제가 참 좋아하는 감자 얘기가 나오는데 빠지면 곤란하죠.
1: 그러니까, 예, 잘 오셨습니다.
2: 이 색마다 다른 영양소가 예, 있습니다만 제가 이어서 설명드리자면 먼저 자색 감자는 항균, 항염, 혈관 확장에 명백히 도움이 되죠. 그리고 홍감자, 눈의 황반을 보호해주고 시각 기능을 유지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
2: 제가 또 키우는 우리 신감자는 나트륨 배출과 혈압 조절에 확실한 기여를 한다. 이렇게 말 드릴 수 있습니다. 예.
1: 확실히 농사를 예. 또 지으시니까
2: 감자가 먼저다.
1: 전문가시고 아 감자가 먼저군요.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2: 예,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먼저 껍질째 드셔야 돼요. 감자의 유익한 폴리페놀 성분은 껍질과 그 근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먹는 것이 제일 좋고 두 번째 삶아서 먹는다. 이 뭐 아까 뭐 기름에 튀기면 뭐든 맛있겠지만 지방과 열량이 폭발하지요. 삶거나 찌는 방식은 감자의 영양을 건강하게 잘 보존합니다. 특히 삶은 감자를 한번 시켜서 먹으면 이 혈당 스파이크 낮추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1: 맞아요.
2: 찐 감자 먼저다.
1: 아 찐 감자가 먼저다.
2: 삶은 것도 두 번째 정도 되고
1: 삶은 거 찐 거 이렇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2: 튀긴 건 좀 그래요.
1: 그러니까 껍질째 먹으면 좋다는
2: 껍질째 그렇죠.
1: 근데 지금 이렇게 휴게소를 들려서 오셨을 것 같은데 휴게소에 가면 감자 우리나라 사람들 감자 요리 워낙 좋아하니까
2: 굉장히 많죠.
1: 알감자, 회오리 감자, 감자 핫도그 튀김, 감자 전, 뭐 감자탕 여러 요리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딱 하나만 먹을 수 있다면
2: 예, 저
1: JI 형님은 어떤 거 혹시
2: 집에서도 지겹게 감자 먹는데 이거 여기도 뭐 글쎄 뭐 하나만 고른다면 저는 아무래도 저 찐감자가 최고다라고 했으니까는
1: 찐감자가 먼저다.
2: 찐감자로 먹어야죠.
1: 아 찐감자가 먼저.
2: 그 김치 올려 드셔보셨어요?
1: 아유
2: 신김치 올려서 먹으면
1: 저는 고구마에만 올려 먹어.
2: 감자도 진짜 맛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2: 예 하하하 예.
1: 안동훈 의원님 아직 안 가신 것 같은데 혹시 어떤 요리를 좋아하시는지.
0: 대체 이걸 왜 하나만 골라야 됩니까?
1: 또 우리끼리 재미로 우린 얘기를
0: 아니죠. 우리는 골고루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꼭 하나씩 이렇게 골라야 된다라는 이런 편견. 이런 질문은 정말 좀 진부하고요.
1: 아니 그럼 휴게소에서 뭘 드셨는지.
0: 아 여러 개 두루두루 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목에

0: 좋아하세요?
1: 아무래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맛있지 않겠습니까? 그쵸? 식으면 좀 따뜻한 것보다는 좀 별로죠.
2: 좀 뜨거운 감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 근데 네. 이빨은 좀 조심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 네, 고백 들으면서 조심히 부산 내려가시고요.
1: 고맙습니다.
2: 인사 나누겠습니다.
0: 네, 저도 갑니다.
2: 아, 바바이. 네,
0: 안녕히 계세요.

조정식 FM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8시 퀴즈 고스톱 참여 많이 해주십시오. 자, 오늘도 도전자들 모시고 있는데요. 오늘은 패자부활전으로 특별하게 또 꾸며봤습니다. 미리 신청 문자 남겨주시면 새로운 그 이제 도전에 임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저희가 모실 거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샵 8910으로 신청해 주시고요. 또 축하 사연도 미리미리 남겨주시면 잠시 후 8시 되기 전에 신나게 축하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정식이랑 옴녀념으로 렛츠고! 정식이랑 잠깐 놀고 간식 받아가세요. 오늘의 간식은 아몬드 초콜릿 드립니다. 옴녀

그쵸, 이게 뭐 마로니에 공원이나 뭐 코엑스 저쪽 이제 그 뭐 이제 종로 이런 데서 많이 했어요. 갑자기 뭐 청소부도 있고 뭐 그러니까 다 이게 코스튬을 해, 코스튬을. 뭐 간호사도 있고 뭐 이렇게 다 있다가 갑자기 모여서 이렇게 댄스하고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아, 2000년대. 근데 이 전형적인 플래시몹 스타일 고백이에요. 아, 3699님 선물 드립니다. 아, 좋네. 오, 그, 또 좋네. 또 제가 그때 또 대학생이어가지고 공감이 확 가네요. 박자연.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그 팀의 사랑합니다를 좀 들으면서 소개를 계속 해드릴게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그 0375님, 저희 회사에 새로 오신 이사님 첫 출근 날인데 어느 분께서 갑자기 기타와 꽃다발을 들고 오시더니 나쁘다. 아, 저에게 꽃다발을 주시고 노래로 기타를 치며 세 곡 부르고 가셨어요. 어, 이사님은 본인 출근 축하인 줄 알았지만 제가 프로포즈 받은 거였죠. 어, 갑자기 아, 이사님 오셨는데 기타랑 꽃다발을 들고. 어, 그렇구나. 약간 그 미사리 스타일 고백이네요. 어, 0119님 옛날에 광고로 종이에 선영아 사랑해를 적어서 여친 버스 타고 가는 정류장마다 붙여놓은 게 있었어요. 광고, 유명한 광고였죠. 저 출근 때 그걸 봤는지 같은 동선인지 직장 울타리까지 덕지덕지 붙여놔서 치운다고 혼났어. 0129님이 선영씨였나 보다. 아, 좋네. 6783님 초등학생 때 남자애가 문자로 추러스 미라고 보냈어요. 아, 트러스 먹자는 건가 했는데 트러스트 미. 아, 트러스트 미를 말하고 싶었는데 영어가 초등학생이라 좀 짧다 보니까 트러스 미로. 고백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거 비웃지 마십시오. 누군가에게 한 번이라도 뜨겁게 고백해봤습니까? 그렇게 뜨겁게 나의 마음을 표현한 적도 없으면서 남이 고백한 거 가지고 놀리지 마십시오. 전에 해봤습니다. 동기에게 수필집을 받았어요. 거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더라고요. 밑줄 상관없이 읽었는데 느끼는 게 없냐고 묻더라고요. 수필의 주제를 얘기했는데

0: 통계입니다. 우리 집의 소득과 지출 내역을 모두 적어야 된다고요?
1: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작성해 주신 가계부가 경제와 복지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국가 데이터처.
2: 축하 축하 축하 이젠 축하 멈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축하하는 마음에 청취율이란 사심을 담지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0: 주변에서 대구에서도 연락 왔고요.
1: 네.
0: 주변에서 아 너무 아쉽다고.
1: 아쉽다고.
0: 네, 충분히 맞출 수 있는데.
1: 그러니까요. 아. 아 오늘은 지금 댁에서 도전하신다고 저희가 들었는데요.
0: 네, 맞습니다.
1: 가족분들과 같이 있으신가요?
0: 아, 예. 오늘은 집사람 응원을 한번 받아서 화이팅을 해보려고 합니다.
1: 아, 그럼 아내분의 화이팅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0: 잠시만요.
1: 아, 좋습니다.

0: 하실 거고요. 아니, 그 오늘 지금 학교에서 도전 중이신가요?
1: 네, 저 일부러 또 한 30분 일찍 출발해가지고 학교 이거. 도착해서 하고 있습니다.
0: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때 조금 또 망신을 당해가지고 오늘은 네. 또 만회해야 되잖아요.
1: 네, 오늘은 홀몸이 아니라서 망신 당하면 안 돼가지고.
0: 그러니까 네. 이게 또 아이도 이렇게 또 좀 듣고 있을 텐데 지금 다 아무튼 잘해야 네. 되고요. 그때 방송 나가고 뭐 동두천 쪽에서는 좀 그래도 좀 스타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희가.
1: 아, 스타라기보다는 이제 네. 상담교사 단톡방에서 막 잘 듣고 있다고 해주시고 막 상담교사 연구회에서도 막.

0: 하셨고, 우리 9815님 저도 옥정 살고요. 아이가 율빛 초등학교 다니는데 상담쌤이랑 보건쌤 좋아했거든요. 임신 축하드려요 라고 네, 남겨주셨습니다. 옥정님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자, 옥정님.
1: 네.
0: 예, 오늘도 닉네임 옥정으로 가나요? 아니면 이제 꼬양으로 갈까요? 꼬양 귀엽잖아요.
1: 아, 네, 그러면 꼬양으로 하겠습니다.
0: 오늘 그죠? 오늘을 꼬양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호 연습부터 인천 덕영님이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네. 아유,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오늘 축하 많이 받으시네요. 두 분, 뭐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은 패배를 하셨었다는 공통점이 있고요.
2: 네.
0: 이제는 물러날 곳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1: 네. 네,
0: 꼭 이기셔서 알겠습니다. 오늘 백화점 상품권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만약에 동시에 외치시면 끝번호가 빠른 분

0: B한테
1: 예.
0: 축하 받고 싶어요.
1: 어, 무슨 일이에요? 좋은 일 있어요?
0: 제가 내일 생일이에요.
1: 아, 덕경님.
0: 예.
1: 내일 또 제가 축하해드리는데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덕경님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태어나셔가지고 이렇게 덕경님이랑 퀴즈도 풀고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0: 아, 제가 영광이죠.
1: 네, 저희가 조토카드도 보내드리고 모바일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고 그리고 내일 또 축하축하추도 해드릴게요.
0: 아, 너무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대표님 화이팅!
1: 화이팅!
0: 네.
1: 자, 아, 덕영님과 함께한 쫄깃쫄깃한 대결이었고요. 우리 그 또 우리 꼬양님.
2: 네.
1: 네,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드립니다.
2: 오, 감사합니다.
1: 네, 명예 회복한 소감 좀 말씀해 주십시오.
2: 아, 진짜 이렇게 또 저를 잊지 않고 옥정이를 찾아주셔가지고 이런 네. 기회를 주신 제작진분들과 식디에게 정말 감사 말씀드립니다. 너무 좋은 추억 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꼬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FM 대행진 둥이고요. 그죠? 이제 또 꼬양이 커가는 동안 또 계속 함께해야 되니까. 그쵸?
2: 그럼요, 그럼요.
1: 그러니까요. 아, 몸조리, 몸 그 관리 잘 하시고요. 아시겠죠? 네,
2: 혹시 남편한테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1: 두 마디 하세요.
2: 아, 네. 어, 항상 한결같은 우리 남편 나 요즘 입덧 한다고 옆에서 도와주느라 고생이 많은데 정말 정말 고마워. 우리 좋은 엄마 아빠 되자. 사랑해.
1: 아니 이게 또 이렇게 또 애교가 넘치는 그 또 아내를 누가 안 예뻐하겠어요.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어, 또 좋은 소식 있으면 저희에게 전해주십시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바이바이.
2: 바이바이.
1: 네. 우리 연정 씨가 아가가 복덩이다 아,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 선물 받아가셨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게 패자부활전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퀴즈 고스톱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미리 도전장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모셔서 퀴즈 풀도록 할 테니까요. 미리미리 남겨주시고요. 청취자 문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열렸던 201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서는 대한민국 설상 종목 사상 첫 금메달이 탄생하며 한국 동계 스포츠의 폭넓은 발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동계 스포츠 불모지에서 탄생한 스타 하면 이 사람을 빼놓을 수 없죠. 척박한 훈련 환경을 뚫고 세계적인 무대에서 정상에 오르며 한국 피겨스케이팅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이 사람.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개회식에서 성화 최종 점화자로 활약한 이 사람. 대한민국의 영원한 피겨 여왕. 이 사람은 누굴까요? 1번 김연아, 2번 태진아, 3번 타자니 10원짜리 팬티를 입고

0: 그러면 이제 로맨티스트시고 진짜 첫사랑을 저희한테 보내주신 거면은 조금 네 굳이 미련이 좀 많은 분이시고 네, 좋습니다. 김경태 씨께서 나의 최애 외국 배우 드류 베리모아 ET로 데뷔를 했던 드류 베리모아 좋습니다. 경태 씨 선물 드립니다. 정은진 씨가 제발 깨우면 일어나자 내 남편 세진아 이렇게 보내주고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월요일이니까 다들 스트레스가 많으시네요. 우리 마지막으로 지수정 씨도 교복 다려놨잖아 입고 가면 되잖아 그냥 진심으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우리 수정 씨 좀 스트레스 좀 마음 좀 내려놓으시고 예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정의 수정이 어머니 자 저희가 선물 드리면서 날씨 송소진 씨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아침.
1: 네, 좋은 아침부터 생각나는 시원한 출근길이 후덥지근합니다.

0: 나오고 또 백악관에서도 비슷한 우려를 하면서 약간 그 쿠팡이 미국에 굉장한 로비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1: 네.
0: 트럼프의 쿠팡 주식 거래가 알려지면서 조금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 단타 소식이네요, 그렇죠?
0: 네. 네.
1: 자, 이번 뉴스는 중국 반도체 슈퍼컴퓨터 소식인데요. 미국의 제재를 오히려 기술 개발의 계기로 삼고 있다고요?
0: 네, 독일에서 최근에 그 국제 슈퍼컴퓨터 학술 회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슈퍼컴퓨터 링성이 계산 능력 1위에 올랐는데 1초에 220경번을 계산하는 성능이라고 합니다. 80억 인구가 9년 동안 쉬지 않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것과 맞먹는 수준인데 미국이 지금 제재를 하고 있어서 엔비디아 GPU를 중국은 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자체적으로 이제 고속 연산을 자기들 기술로 구현을 했고요. 또 CPU나 초고속 메모리 통신망까지 자기들의 기술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칩 관련해서도 이 회로를 미세하게 그리는데 필요한 장비가 노광 장비라는 건데 이거를 미국 장비라서 살 수가 없게 되니까 화웨이가 이 회로를 옆으로 늘리는 대신 위로 쌓아서 데이터 이동 경로와 시간을 좀 줄이는 방법을 택해서 이렇게 기술을 또 새롭게 만들었는데

0: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된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1: 매일 오후 4시
2: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3: 무서워, 너무 무서워.
4: 약속 나간 와이프한테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요. 급구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었는데 와이프가 현관문을 다 때려 부술 듯이 들어와서 갑자기 신발 정리를 할 때요. 아, 이거 갔어야 됐나.
3: 갔어야 했어요.
4: 막 뭐가 우당탕탕 막 신발장 여는 소리 막 꽝꽝꽝꽝 쿵쾅쿵쾅 신발도 막
3: 이렇게 내려놔. 힘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청취율 조사 기간이 아닐 때도 우리 애청자분들께는 뭐 한없이 베푸는 FM대행진입니다만 솔직히 청취율 조사 때는 사심을 한 스푼 섞습니다. 좀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빅 이벤트 독일 프랑크푸르트 왕복 항공권을 걸고 애청자 퀴즈쇼를 준비했습니다. 진행 방법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보시면 보이는 라디오에서 벌써 기분 내시라고 저희가 그 비행기 내부에서 바깥을 봐. 뭐 또 해외 프랑크푸르트의 모습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설레시죠? 야경까지 뭐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아, 지금 그 진행 방법을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는데요. 미리 퀴즈쇼에 참여하겠다고 신청해 주신 분들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 패자에게는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이제 또 프랑크푸르트를 가지는 못하시니까 저희가 프랑크 소세지를 프랑크 소세지를 드립니다. 이거 조롱 아닙니까?

0: 점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뭐 퀴즈를 잘 푸시면 되겠죠. 첫 번째 팀을 모시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아, 네, 안녕하세요.
0: 네, 첫 번째 팀에 지금 두 분이 준비하고 계신 거죠? 네, 자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556.
0: 네.
1: 네, 고척동에 사는 나연이 엄마입니다.
0: 아, 그렇군요. 구호도 그러면 나연으로 가나요?
1: 네.
0: 아, 그렇군요. 아니 저희 그 FM 대행진은 어떻게 이렇게 또 사랑하게 되셨어요?
1: 아, 원래는 어렸을 때 좀 듣다가
0: 네.
1: 이제 계속 안 듣다가 아기가 있어가지고 뭐지? 성인이랑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라디오 듣다 보니까
0: 그래서 어렸을 네. 때는 몇 살 때쯤 들으셨어요?
1: 저 초등학교 때 황정민의 FM 대행진 들었어요.
0: 황정민 선배 그 FM 대행진 네. 듣다가 그 다음 DJ가 저인 거예요 그러면?
1: 네네. 네.
0: 어머나 세상에 그렇군. 근데 그 사이에 또 엄마가 되셨고
1: 아 네.
0: 아기가 지금 몇 살이에요?
1: 이제 15개월 됐어요.
0: 15개월 됐어요. 아유 힘드셨겠네. 그죠? 그렇구나. 남편분 지금 계세요 옆에?
1: 아니요 아니요 지금 출근했어요.
0: 아니 근데 아기가 이렇게 어려가지고 프랑크푸르트 어떻게 가요?
1: 아기가 무릎에 앉혀서.
0: 아 좋습니다. 아 이게 또 의지를 또 이렇게.

0: 재작년쯤 가신 거예요, 그러면?
1: 네.
0: 어디로 가셨었어요, 그때는?
1: 그때는 스위스랑 프랑스랑 이탈리아 이렇게.
0: 또 마침 독일을 안 갔네.
1: 네.
0: 그렇구나. 이제 좀 기세가 중요하거든요. 퀴즈 고스톱 자체가 기세가 중요하거든요. 혹시 뭐 보여주실 장기 있으십니까?
1: 장기는 없어가지고.
0: 그렇군요. 우리 그 애기 소리가 옆에서 지금 좀 들리는 것 같은데.
1: 네.
0: 네. 우리 그 애기 자랑 좀 해주세요, 그러면.
1: 애기가 엄청 순해요.
0: 순하고.
1: 네, 그래가지고 7시에 자서 6시 반에 일어나거든요.
0: 통잠을 막 그렇게 쑥쑥 자라고 있겠네요, 지금.
1: 네.
0: 그 말은 즉슨 독일까지도 이 친구가
1: 굉장히 그렇죠.
0: 얌전하게 갈 수 있는 어린이다.
1: 네.
0: 그렇군요. 남편과 아이와 함께 가고 싶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1: 네.
0: 네, 좋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는 나연으로 준비를 하셨고요. 오늘 자신 있으십니까?
1: 아니요,

0: 차가 쌓여 있고
1: 그렇구나.
0: 남편도 안식 휴가가
1: 아, 지금 맞벌이로
0: 있어가지고.
1: 일하고 계신 거예요, 두분 다?
0: 아니요, 이제 제가 15일부터 복직해요.
1: 오, 그렇구나. 근데 연차가 있으니까.
0: 네.
1: 근데 그럼 독일 항공권 못 받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0: 이제 속초.
1: 아, 속초. 아니, 속초 너무 좋지만 이제 프랑크푸르트 아니면 속초네요.
0: 아, 네.
1: 그냥 소세지 아니면 오징어네요.
0: 아, 네.
1: 오케이. 아, 가보겠습니다. 이따 퀴즈로 뵐게요. 파이팅!
0: 파이팅!
1: 네. 자, 아, 그리고 도전자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731님이시고요. 아이가 태어난 지 40일째입니다. 8월 22일이면 100일쯤 됩니다. 장모님께는 죄송하지만 비행기 티켓 받으면 고생하는 아내와 함께 독일 가고 싶어요 하셨는데, 여기는 아기가 조금 어리니까 아기를 놓고 가야 된다 하셨어요.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아, 여기도 이제 그 우리 팀도 아이 이름으로 한번 가나요?
2: 아, 네, 아이 태명 빵빵이로 하겠습니다.
1: 아이가 왜 빵빵이가 태명인가요?
2: 아, 저희 부부 둘다 빵을 좋아하고 이게
1: 네.
2: 빵처럼 둥글둥글하게 잘 태어나라고 해서 빵빵이로
1: 그렇구나.
2: 지었습니다.
1: 지금 이제 근데 이름도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 네, 이름도 이제 지었죠, 태어나서.
1: 이름은 뭐예요?
2: 은유입니다, 은유.
1: 은유. 어우, 이름 너무 예쁘네. 예, 좋습니다. 아, 아무튼 지금 딱그 고생 많이 하실 시점인데, 그죠? 애기 때문에.

0: 저는 완전 높은 하이텐션이요.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절대.
1: 아무래도.
0: 그게 너무 즐겁습니다.
1: 우리 빵빵님은 그 FM 대행진을 쭉 들으셨어요? 예전부터?
0: 네, 저는 아버지 차에 있을 때부터 그 황정민 그
1: 와,
0: 아나운서분 할 때부터
1: 진짜.
0: 들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저 일할 때는 못 들었다가
1: 예.
0: 다시 들었는데 조우정 아나운서 때부터 들었는데 그때는 잠깐 쉬었다가 이제 조정식 아나운서 하면서 들었어요.
1: 아, 좋죠. FM 대행진의 오랜

0: 98골, 98골을 오랫동안 보유했습니다. 독일 현지에서는 차붐이라는 애칭으로 불렸으며 아시아 축구연맹이 선정한 20세기 아시아 최고의 선수에도 이름을 올린 이 레전드 축구 선수는 누구일까요? 차범근 정답이었습니다. 정답 맞춰주셨습니다. 자, 빵빵님.
1: 네네.
0: 네, 아, 대단하시네요.
1: 아, 예,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0: 어, 빵빵님 몇 년생이신가요?
1: 저 91년생입니다.
0: 오, 91년생 대단하십니다. 오, 자, 우리 나연님과 인사 나눠야 되는데요. 나연님.
2: 네.
0: 네, 아, 좀 아쉽죠?
2: 아, 네.
0: 아, 저희가 또 다음에 좋은 기회를 한번 모시기로 하고요.
2: 네.
0: 좀 아쉽지만 그 속초 여행 잘 하고 오시기를 저희가 좀 바라겠습니다.
2: 아, 네, 알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빠빠이.
2: 빠빠이.
0: 네. 자, 그 빵빵님은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1: 네.
0: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이제 두 번째 팀이 두 분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과 대결을 펼쳐서 또 승자가 빵빵님과 대결을 펼쳐서 이제 결승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시간 8시 42분 지나고 있고요. 생방

0: 어떻게 됩니까?
1: 둘다 자매예요.
0: 딸 공주님 두 명이군요.
1: 네, 맞아요.
0: 좋습니다. 우리 이제 자 퀴즈 한번 풀어볼 텐데 저희 FM 대행진은 언제부터 들으셨어요?
1: 23년 말쯤에
0: 예.
1: 그
0: DJ 바뀔 때,
1: 예, 이제 넘어가실 때 이제 그때 조금씩 듣다가 이제 임신하고 나서 육아휴직 쓰고 이제 혼자

0: 여행용 캐리어를 확보하신 상태입니다. 자, 우리 그 빵빵님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빵빵님.
1: 네.
0: 네, 이제 후랑크 후르트가 눈앞에 왔습니다.
1: 네, 너무 긴장돼요.
0: 아, 이제 문제 3개를 풀 거고요. 2개를 먼저 맞히시는 분께 저희가 후랑크 후르트행 항공권 드립니다.
1: 네.
0: 자, 파이팅 한번 그 안에 파이팅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둘, 셋!
1: 파이팅!
0: 좋습니다. 프랑크루트가 내 것이다.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빵빵님이셨고요. 그리고 방금 퀴즈를 함께 풀었던 우리 인천의 딸. 자, 여보세요?
2: 네, 여보세요?
0: 네, 지금 인천을 대표하고 계십니다.
2: 네, 인천의 딸입니다.
0: 네. 자, 오늘 프랑크후르트행 항공권을 갖게 된다면 누구보다도 프랑크후르트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2: 네. 그리고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0: 프랑크후르트 갔다 오면은 또 인천에 FM 대행진 소문 많이 내셔야 됩니다.
2: 아,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문제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준비되셨어요?
2: 네.
0: 두 분 준비되셨습니까?
1: 네.
0: 네. 옆에서 조금 그 엄한 분이 옆에 좀 계신 것 같은데 빵빵님.
1: 네. 네.
0: 아내분이 지금 많이 좀 긴장하시고 좀 엄하신 스타일인 것 같은데 지금 좀 긴장하셨나요, 아내분?
1: 아, 제가 긴장해서 아내가 긴장을 풀라고 한 것 같습니다.
0: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역시 똑같이 구호 외치시면 되겠습니다. 주관식입니다. 첫 번째 퀴즈 드립니다. 이번 문제는 FM 대행진 애청자 맞춤 퀴즈입니다. 평소에 FM 대행진을 열심히 들었다면 모를 수 없는 문제, 인기 DJ 식디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곳은 조선시대 왕실의 매사냥과 관련이 있던 지역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엔 한국의 브루클린이라는 별칭으로 불립니다. 현재는 오래된 공장과 창고들이 카페, 갤러리, 공방으로 재탄생하며 독특한 분위기를 갖춘 문화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이색적인 감성 덕분에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서울의 대표적인 핫플레이스. 정식이가 물레동에서 이사 온 이 동네는 어디일까요?
3: 인천.
0: 인천이 빨랐습니다. 정답은요?

0: 미더머니 4 어차피 우승은 송민호 블랙넛 송민호 아 예, 저도 이제 재밌게 봤었는데 한혜 씨도 그때 활약이 너무 좋았고
1: 네
0: 하, 일단 캐리어는 이제 받아가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 지금 저희도 이제 아 이게 시간을 다 써가지고 아 아쉽습니다 마지막 네, 소감 좀 남겨주십시오
1: 하나 더 없겠죠
0: 저희가 준비되면은 또 바로 말씀드릴게요
1: 네, 알겠습니다
0: 저희
1: 아 네 아니 일단은 네 특히 그 SBS 하실 때부터 진짜 팬이었어가지고 연결돼서 너무 좋고요.
0: 네.
1: 그리고 나 이제 라디오 지금 많이 주위에 소문냈는데 일단 듣고 있는 우리 남편이 그 성대모사 할 때 너무 부끄럽다고 했는데 그래서 항상 옆에서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0: 고맙습니다. 준우승 그 소감이 조금 너무 길었고요. 우리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빠빠이.
1: 네, 빠빠이. 네.
0: 자, 그리고 우리 빵빵님. 빵빵님 벌써 독일 가셨어요? 빵빵님 아 벌써 이렇게
2: 네네네네.
0: 아 빵빵님 독일 가신 줄 알았잖아요. 저희 이제 마무리 해야 되니까 우리 같이 이히 리베디히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하시죠.
2: 네네.
0: 좋죠. 오케이 둘.

0: 선물 세종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1: 세종기프트.
2: 청소년 UM을 차단해보로 스마트폰 안전 레벨업. 스마트폰에 익숙한 아이들 유해 정보에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마트폰 개통 즉시 UM을 차단 앱을 설치하여 청소년의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이동통신사 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함께합니다.
3: 자녀들이 노래하는 산으로 가자.
4: 준비되셨나요? 오늘도 함께 산으로 갈 준비 말이에요.
5: 방송이 좀 산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4: 다들 그럼 오늘도 산 정상에서 만나.
5: 윤정수
4: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3: 사면이 즐거운 산으로 가자.
2: 1단계 2단계 KBS가